공원 여행 페퍼톤스의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댕댕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주하연님이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라고. 아 진짜? 오, 근데 주인 목소리 말고 이런 낯선 아저씨가 간식 얘기해도 반응하나요? 혹시 저희 집 애들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코코 메이 지금 둥절둥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갈까 소리 듣고 꼬리 흔들잖아요. 안 돼 한번 해주세요. 9373님. 아니 제가 뭐 친하지도 않은데 안 돼! 함현정님. 그래서 우리끼리 대화할 때 간식은 식간이라고 합니다. 고구마라는 단어도 금지요. 3066님. 야, 진짜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구나. 저희가 그래서 사실 강아지 영양제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를 뭐 집에 댕댕이 없는 분들께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1, 2부에 댕댕이 간식 대방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된 강아지 영양제가 쉬운 다섯 개가 있거든요. 얘네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 어디 자랑할 곳이 없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 얘네들의 이름, 뭐 특기, 얘네도 MBTI이나 뭐 사진도 좋고요. 네, 이렇게 강아지 소개 사연 주신 분들 소개되시던 또 그렇지 못하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55개 영양제 네, 추첨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함께하는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있는 날이니까 편안한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섹터 싱크볼 섹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섹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그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농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님의 신청곡으로, 사실 이거 영화예요. 제너두. 그 영화의 주제곡. 올리비아 뉴튼 존과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특히 뒤에 코러스 부른 이에로.

저희 집 애들은 요렇게 했는데 안 앉더라고요. 근데 가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삼촌, 저 꿈인데요. 잠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자요. 주인님하고 더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해요. 라고 진짜 요런 눈망울을 가진 아 진짜 삼촌이 그래 보내줄게. 네 꿈이야. 저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해서 아 근데 맞벌이라 강아지는 못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친구 여행 갈 때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맡기게 했더니 그래도 잠시나마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딸이 제 친구한테 여행 자주 길게 가라고요. 어 거의 포스가 그냥 주인인데 집사인데요.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할딱할딱 그러게요. 네, 6736님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네 깜짝 선물로 댕댕이 한 마리를 엄마 아빠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름 밤 특기 나만 바라봐 나랑 놀아 입니다. 1075님 아 검은색이 밤이구나. 똑같이 생긴 애가 옆에 인형이 하나 옆에 있어가지고 어쩜 자세까지 이렇게 아 네가 밤이구나. 껌을 아주 그냥 껌 좀 씹었는데 아 죄송해요.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자 당첨이란 거 한 번만 대해보자 하시면서 5045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당첨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찰리푸트 예 얼마 전에 바로 또 공연을 잘 마치고 네 갔죠. 위즈 칼리파가 함께합니다. See you again.

0: 귀여운 사진만 오는 와중에 이 아이는 지금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우, 예, 어우, 간식 안 주면 진짜 물릴 것 같은데. 사실 뭐 댕댕이 뭐 다들 댕댕이를 다 좋아하는 법은 없죠. 근데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댕댕이 간식이 55개가 남아서 오늘 하루만 네, 대방출하는 시간으로.
1: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미치

0: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금요일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스페인을 제치고 이제 우리가 9위까지 올랐는데 일본은 진작에 넘어섰고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이렇게 줄이기 위해 감염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12,000여 개 학교 가운데 음식물 감량기를 갖춘 곳은 900여 곳. 뭐 전체의 8%도 안 되네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감량기도 더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 두셨길래. 저희 숑이 좋은 곳으로 입양 가게 방송 타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이쁘다 숑아. 오. 근데 그 5만원 반토막 사건은 감추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오,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0908님. 저희 사무실 옆에 사장님이 유기견을 돌보고 계신데 이름이 뭉이. 대형견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안타깝네요. 앞을 잘 못 보고 그래도 사장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어요. 당첨되면 뭉이한테 영양제 선물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사장님도 대단하십니다. 그 불편한 강아지들 함께 그 보호하는 게 참 진짜 너무 힘든 일일 텐데. 3932님. 네. 저희 집 깨비 유기견 출신이고요. 저희 집에 온 지 딱 5년 되었어요. 8살.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얘가 대박이긴 하다. 아유, 떨망이. 꽃은 또 누가 꽂아줬노? 자, 저희가 좀 다는 안 되지만 그 정말 예 혼자 보기 참 뭐한 그런 댕댕이들 사진,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진 저희가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까지 오늘 댕댕이들 이야기와 함께 했고요. 자, 이제는 ON 오늘 남미성님의 신청곡 듣고 잠시 후 3부에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사노바의 영향이 브라질도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젠 또 거기도 팝 시장은 또 정통 그런 또 삼바나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흔히 팝의 정서를 떠올리는 곡들이 또 지배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0: 극장이었거든요. 어. 그게 슈퍼맨.
1: 오, 진짜 어렸을 때다.
0: 네, 슈퍼맨 1탄.
1: 나도 어렸을 때인데.
0: 2탄인가? 아무튼 슈퍼맨. 그걸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 왜?
0: 너무 무서워가지고.
1: 슈퍼맨이?
0: 아니, 극장이 너무 무서워.
1: 극장이 왜?
0: 너무 어두워.
1: 하긴, 처음에 밝은 데 있다가 극장, 일단 영화 시작하고 들어가면, 네. 다 한참.

0: 그래서 더 무서웠나 보다. 요즘에는 바닥에 네. 그런 조그만 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안전 계단 뭐 이렇게
1: 그렇죠.
0: 위험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1: 그런 것도 없고 네. 빈 자리를 일단 찾아갔었나? 그때 좌석제였나?
0: 좌석제이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잘 안 보여가지고
1: 맞아.
0: 이게 간지 난지
1: 맞아요. 그리고 가면 누가 앉아 있고.
0: 네. 그래서 막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미안하고 기억에.
1: 야 진짜 옛날이다.
0: 어린 마음에서 영화를 보는 건지 담배 연기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네,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요새는 주말의 명화도 없어져가지고.
0: 그쵸.
1: 이 가사에 주말, 이젠 주말의 명화 됐지만인데. 아. 이것도 옛날 말이 된 노래.
0: 네.
1: 이문세, 또 이적이 함께한 조조할인 듣고. 예, 7147님의 신청곡입니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요즘 매주 한 번씩은 라디오 방송 끝나면 좀 걸어. 아, 정말 10월에 걷기에 딱 좋은 코스였다. 둘레길이나 자락길, 그 산길의 맑은 공기나 그날의 분위기가 정말 오랫동안 또렷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게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 순간이 뭐 정말 특별한 거지. 뭐 북한산 들렀다가 자락길 지나서 방송국 출근하는 게 이게 매일 출퇴근하듯 반복된다면 늪지대에서 악어떼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날들이겠지. 우리 팀 작가들이 나를 매일매일 만나지만 한 번도 사인해달라거나 같이 사진 찍자고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한 순간이 누군가에겐 아주 보통의 날들이다.

사람들에게 민화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화실을 열게 됐답니다. 오픈 선물로 그냥 힘나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하신 4240님이에요. 아유, 민화 알죠? 그 민화 그릴 때 예쁜 물감색처럼 알록달록한 그 인생의 그 이막을 잘 여시길 바라겠고요. 가렛 스케이트의 노래예요. Say, it isn't so.

별의 순간 신승훈. 야. 아, 얼마 전에 결혼했죠, 신승훈 씨가? 예. 음악이랑 결혼했죠? 아니, 오래됐다.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음악이랑 결혼한 남자, 신승훈. 그, 제가 결혼식 축가 같은 거 사실 진짜 잘 안 부르는데, 신승훈 씨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게 뭐 몇 년 후가 됐든, 제가 뭐 지팡이 짚고 가더라도 축가도 제가 부르고 축의금

0: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4인조 밴드 리카스의 We Had The Date라는 제목의 노래. 이게 참 첫 데이트는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기분에 취해서 그랬던 걸까? 그러니까 좀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그 첫 데이트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We Had A Date 들으면서 목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또 쉴 때는 마음 편안하게 쉬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저 신디가 기나긴 휴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당분간 또 녹음방송으로 정호의 희망곡 함께하게 될 텐데요. 말했던 것처럼 쉬는 시간 에너지 잘 채우고 저 신디 다시 잘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정호 뮤직박스와 함께 할 텐데 과연 또 어떤 곡들을 준비했을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나오진 않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또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0: 다양한 노래를 만나는 시간 정호 뮤직박스. 오늘의 주제는요, 시 같은 노랫말, 가사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자, 10월 16일 금요일 우리 안동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막을 올립니다. 저희가 선물로도 드렸던 바로 그 뮤지컬 티켓 기억하시죠? 안동이 낳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을 담은 뮤지컬 이육사가 오늘부터 낙동강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은 그 결에 맞춰서 마치 노랫말이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곡들로 채워봤습니다. 첫 곡은요, 참 서정적인 노랫말의 곡입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먼저 듣고요. 이어서 시처럼 깊은 가사가 돋보이는 곡,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까지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아, 정말 희둥이들도 떠나고 싶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가사가 시처럼 아름다운 곡들, 네가 있어 다행이라는 따뜻한 고백의 곡한곡 듣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저.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역시 스마트 오션.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0: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2부에서도 계속 이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정말 이 계절과 어울리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어서 숨쉬는 스며드는 노랫말의 곡이죠. 박효신의 숨까지 편안하게 듣고 올게요.

네, 계속해서요 한 곡 더 들어볼까 합니다. 풋풋한 첫사랑의 감성을 그린 곡인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겠습니다.

0: 카레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한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한나루살,
2: 덮밥에도
3: 당진.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네,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오늘 2부 끝곡으로는요, 마찬가지로 마치 시같이 가사가 아름다운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그리고 MC 더 맥스의 서시 들려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2: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제가 있잖아요.
1: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제.
2: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제가 있다고요.
1: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제.
2: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제.
1: 경농이 만듭니다.
3: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
4: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글리카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6: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서 캐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4: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 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 메가헤르츠.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0: 계속 주변에 뭐 네. 집안을 막 뒤지듯이 뭘 해야 되지? 이건 지난번에 한 것 같고 안 했나? 또 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네. 뭐 여러분 맞춰보세요.
1: 아 이렇게 또 어렵게 준비를 해오신지 몰랐네요.
0: 네.
1: 늘 열심히 또 우리 희동이들을 위해서 희동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도 왕왕이 리포터님이 집안의 곳곳 물색하면서 준비해 오신 문제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0: 네 좋습니다. 산이가 불러요. 아는 사람 얘기.

0: 네.
1: 단단하다.
0: 제가 살다 살다 그냥 이런 소리까지. 자, 이런 소리. 자, 이런 소리 나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뭐 게임할 때 좀 활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1: 저 게임 어떻게 쓰지 저걸?
0: 뭐 그것도 뭐 활용하면 되죠. 뭐 진 사람한테 네. 하나씩 이거를 뭐 하기.
1: 아 너무.
0: 이거를 그렇지. 네 그렇지.
1: 네.
0: 그런 뭐 귀에도 하고 네 코에도 할 수 있고
1: 저 신디의 반응을 좀 힘들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귀에다 한다고요?
0: 네네 요러다가 요거를 확 이렇게
1: 어머머
0: 당기면
1: 울 것 같은데
0: 울죠. 당기면 안 돼요. 그 예전에 무슨 차력쇼 있잖아요. 네네네. 개그맨들 할 때 이제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길게 연결해서 네. 뭐 코나 귀에 딱 이거를 걸어서 딱 걸어서 당기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1: 아니, 네. 그 고문인데요, 거의? 네, 네, 옛날에 그럼. 정말 잔인했다.
0: 네네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거. 저는 요즘, 이제 참, 주부님들이 편해지셨죠.
1: 그니까요. 네, 이게, 네. 원래는 되게, 저는 아직 쓰긴 한데, 네. 그냥 그게 없거든요,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그게 있으신 분들은, 요걸 오늘의 정답을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거다.
0: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옷이 너무 티셔츠가 커.
1: 네.
0: 여성분들이 묶기도 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뭐 이걸 또 활용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고정시켰다고 얘기해야 되나?
1: 그렇죠. 옷을 좀 작게 만들었다.
0: 네. 아무튼 그 옛날 마당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고.
1: 네.
0: 네. 언제나. 네, 뭐 다양하죠.
1: 네, 단단하고 색깔도 알록달록한데 저런 뭔가 딱딱 소리가 나는 요즘은 안 쓰는 분들도 꽤나 계시다. 이런 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0: 옛날에 마당에 있었으니까 자꾸 햇빛은 많이 노출되니까 요게 좀 사가.
1: 아, 진짜요?
0: 바싹 꾸며서 사가.
1: 그냥 그 막 낡고 그런 거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네네. 어디 걸려있는.
0: 네네네네. 네. 자. 좀 애매하죠, 여러분. 어렵죠. 최대한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1: 네.
0: 조금은 애매합니다.
1: 네.
0: 네. 하여튼 그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0913, 샵09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바로 그 당첨자를 뽑진 않지만 저 개별 연락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913으로 첫 번째 ASMR 문제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은 정답을 기다리면서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자, 한 로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0: 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자, 정답은 요소리, 요소리, 요소리.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1: 네. 이것만 들어서는.
0: 소리가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돼. 자, 바로바로 빨래 집게.
1: 빨래 집게였습니다.
0: 네.
1: 희정이 분들 그래도 정답을 맞추셨을 거라 믿는데, 아니, 저는 사실 요즘에도 그 빨래거리에다가,
0: 네.
1: 건조대에다가 빨래를 걸어서 말리거든요. 근데 요즘 아까 말하신 게 건조기죠?
0: 네, 건조기.
1: 아, 그거 돌리면 그냥 바로 꺼내서.
0: 뭐 있어.
1: 아하.
0: 예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1: 몰랐네. 그러네요.
0: 여보, 지금 세탁기에 탈수 다 됐으니까 좀 빨래 좀 꺼내서 널어줘.
1: 걸어야 되고.
0: 그게 힘들어서 건조기에 샀지 않습니까, 제가?
1: 그리고 또 빨래거리에 걸면은, 이게, 길이감이 있는 거니까 잘 걸리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짧거나, 뭐, 속옷이나 양말류들, 이런 거는 흘러내려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 집게를 저는 요즘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0: 아유, 그렇군요.
1: 네.
0: 어제 보니까,
1: 네.
0: 이 집게가, 그, 빨리, 그, 건조대에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의 그,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냐? 그래서.
1: 왜 거기 있대요? 게임한다고, 친구들이랑?
0: 아, 그냥 막 넣어놓고.

0: 좀 사무실에서 좀 컴퓨터 많이 보시면 어디나 불편한데 네. 그때 좀 이거를 쓰시면 어떨까?
1: 어디가 불편할까? 엉덩이가 불편할까?
0: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가 좀 네모가 되긴 해요. 많이 하는
1: 자, 아무튼 일종의 여러분의 뭐 하루의 시작을 아니면 중간중간에 또 하루의 마무리를 하, 힘들 거 아니야. 그때 효자다.
0: 효자다. 요 친구만한 게 없다.
1: 효자다.
0: 효자다. 자,
1: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0913번. 샵0913번으로. 아, 그거네. 에이, 뭔지 알겠네. 아, 아, 소리 들어보니까 그거네.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나 알아요, 알아요.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네, 샵0913번으로 우리 희둥이들 두 번째 ASMR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지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도경수의 팝콘.

0: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1: 좋습니다. 우리 희둥이들이 잘 참여해주시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희둥이들 즐겁게 정답을 잘 맞추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MBC
2: FM for you.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어떻게? 벌써 마지막 퀴즈인가요, ASMR?
1: 그렇습니다.
0: 아.
1: 그래도 마지막은 그래도 먹는 거로 마무리해야지.
0: 역시. 먹는 게 사실 소리도 좋고요.
1: 네.
0: 맞추는 재미도 저는.
1: 한 개, 두 개 팔지도 않죠?
0: 집에 그게 있으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어제, 잠깐 뭐, 일 때문에 어디 갔단 말이에요.
0: 가졌다가, 네.
1: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시골 동네인데,
0: 네.
1: 장날인 거예요.
0: 오!
1: 장날.
0: 장날. 어? 지금 방금 그 ASMR 들을 때 팅글이라고 하죠. 오, 소리 좋다.
1: 그리고 이걸 먹을 때는 아침 아니 그 식사하셨어?
0: 아니. 근데 보기만 해도 뭔가 재밌어요. 와 소리 아 잠깐만 식욕 자극하는데?
1: 근데 이게 좀 이게 많잖아요.
0: 네네.
1: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 살찌나? 이것도?
0: 그것도 뭔가 어쨌든 약간 탄수화물일 것 같은데요.
1: 아 그죠?
0: 네
1: 맞죠 맞죠 탄수화물.
0: 탄수화물이면 살이 찔 것 같은데요.
1: 어 맞죠? 어.
0: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가벼운 음식은 살이 덜 찔 것 같은?
1: 이건 탄수화물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같은.
0: 네 맞아요. 에어리하네요. 공기가 아주 빵빵해요. 와.
1: 예전에는 요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예전에 이만한 사이즈가 있었어요. 좀 더 큰 거. 그래서 그걸로 막 그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0: 아, 소리가 너무 좋다.
1: 어, 가면도 만들고
0: 이거 맛은 어때요? 먹는 거니까 좀 어떤 그 단, 쓴, 짠 뭐 이런 다섯 가지 맛 중에 어떤 맛인가요?
1: 달짝지근 고소.
0: 오. 달짝지근하고 약간 고소한데 저런 소리가 난다. 뭘까요 이 둥이들? 오. 아 소리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1: 그래요?
0: 희둥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둥이들.
1: 이거 많어.
0: 어때요?
1: 어 좋아.
0: 새로운 소리를 내볼게요.
1: 어.
0: 저는 손톱이 키니까. 저는 손톱이 키니까. ASMR. By Cindy. 자, 이거 먹는 거예요, 물건 아닙니다. 와, 이거 소리 진짜 좋다. 먹어볼게요.
1: 이거 괜찮아요?
0: 너무 맛있는데요?
1: 어, 그래요?
0: 어, 이거 약간 무슨.
1: 이거는.
0: 새콤한 맛도 난다.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1: 아, 몇 개 더 드려? 이거 한 개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0: 맞지? 이거는요, 힌트를 네. 드리자면, 저의 얼굴 같아요.
1: 얼굴 같다?
0: 어때요? 맞죠? 이 모양이, 저 신디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요런 모양 많죠? 네. 네.
0: 자, 그럼 세 번째 퀴즈는 바로, 먹을 거. 저희가 지금 열심히 먹어보고,
1: 네.
0: 소리도 내봤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있겠죠? 이 정도면 됐겠죠? 한 곡 듣고 와야죠, 그러면.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비치가 부릅니다. 타임 캡슐.

0: 네,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저희가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 번째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1: 바로 뻥튀기.
0: 뻥튀기였습니다.
1: 네.
0: 그 동그.
1: 제가 여기 가까운 의성을 갔다 왔는데.
0: 네네.
1: 그 장날이었던 거예요.
0: 아, 아니 여기 사오신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1: 네.
0: 원래는 뻥튀기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1: 그렇죠.
0: 베이지색인데.
1: 네네네.
0: 여기에 좀 붉은빛, 레드빛이 약간 가미가 좀 된 또 특별한 걸 갖고 오신 거예요, 안방의 리포터님이.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그 부분이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1: 그 오미자.
0: 이야, 오미자 뻥튀기.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진짜 어떻게 사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들 정도고.
1: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사오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이 뻥튀기 힌트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1: 어떻게?
0: 이거를 뭐랑 같이 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뭐게요?
1: 어, 그, 아 커피?
0: 땡.
1: 어, 뭐지?
0: 아이스크림.
1: 아,
0: 또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1: 아, 맞아.
0: 뻥튀기의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1: 발라서.
0: 이거 발라서 딱 덮어가지고 샌드처럼 먹어도 맛있거든요.
1: 이야, 정말 그게 살 맛이겠구나.
0: 오늘의 마지막 퀴즈 정답은 뻥튀기였고요. 우리 이둥이들도 주변에 장이 서는 날이 있다면
1: 네.
0: 한번 방문하셔서 뻥튀기 추억의 간식 사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또 동네마트에도 팔긴 파는데
0: 네.
1: 그래도 이런 시골 장터에서 장날 이렇게 가보면 그 뻥튀기 종류도 많고요.
0: 맞아요.
1: 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듣는 재미 아주 쏠쏠할 겁니다.
0: 네, 쏠쏠하게 또 기회가 되시면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작가님께서 다 문자 확인하신 뒤에 개별 연락 당첨자분께는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은 녹음 방송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생방이겠죠, 아마도?
1: 또 잭팟의 주인공을 찾으러 가야 되죠.
0: 맞습니다.
1: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잭팟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나는 잭팟 토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안녕.

0: 엔젤 플라워에서 꽃바구니, 17년 경력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케어피 스튜디오에서 물리치료 1회 체험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 업체 안동 양반 강고등어에서 강고등어, 최간의 청춘족발 안동점에서 식사권을, 내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진대기 할매국밥 옥동점에서 인 식사권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요.
1: 이번에는 노예영 리포터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만든 안동 고봉삼계탕에서 식사권을, 식전빵과 찜닭의 만남, 믿고 먹는 구시장 두 번째 맛있는 집에서 찜닭 교환권을, 전주화서울 리클라이너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안동관, 그리고 경북일 예술영화 전용관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가족중심 워터파크 소백산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일요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풍기 지우노 헤어포유에서 두피 클리닉 상품권을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황영준 리포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체육 놀이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펑키 스포츠에서 1회 무료 수업 쿠폰을, 왁싱은 깔끔하게 피부는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비티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이좋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농협 청한우에서 사과 양념구이,

0: 식사권을 드립니다.
1: 해리포터 이혜원입니다. 안동의 미소 하회탈빵에서 맛있는 하회탈빵, 세런드게 제안하는 396 커피컴퍼니에서 음료 상품권,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수제 간식 뚜유에서 상품권을 드리고요. 안주의 품격을 더하다 안동살롱 옥동점에서 안동 문어치킨, 고추공판장 농협 중도매인 28번이 만든 영양산, 꼭지 빼고 세척한 우간의 고춧가루,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 100% 국산 토종마늘로 만든 문경세제 흰마늘에서 문경세제 흰마늘 진액팩을 드립니다.

0: DM 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섬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목요일 정우와 희망고, 오늘은 왕왕이 리포터와 함께 돌아온 ASMR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아, 사실 이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목요일만 기다리시는 희둥이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목요일은 생방송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왕왕이 리포터님의 에너지, 우리 희둥이들과 전화도 하고, 이런 저도 나름 기다리는 시간이라서 녹음 방송이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더 아쉬운 요일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저희와 전화를 직접 해서 퀴즈를 푸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부끄러워요. 매일매일 문자 주시는 너무 감사한 희둥이분들이 참 많은데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잭팟터치를 하면은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또 이렇게 ASMR 시간을 하면 모든 희둥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 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 창에서 만나보세요.
2: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는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5: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6: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4: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데 진짜로 왔을 때 기분 정말 좋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1964번님 퇴근 무렵 사무실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출근부터 쭉 두 대가 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789번님 어제 청취율 조사 참여했습니다. 증거사진 보내요. 와, 이렇게 증거까지 첨부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죠. 저희는 친하다고 해서 꽁으로 믿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통화 내역까지 주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안영미의 딥키스 그리고 보너스 선물까지 얹어드리고 있습니다. 조댕의 기운으로 오늘도 신나게 시작할게요. 10월 15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아, 난 전화 언제 와? 어머. 봐봐. 이렇게 여자 연예인의 딥키스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 어? 좀 많은,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좀 많이 언짢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니아층들이 있다니까요? 8703번님, 업무를 보다가 015 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던 라디오 청취율조사 전화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과 나이를 물어서 대답하고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MBC FM4의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매일 즐겨 듣는 상입니다. 슈퍼노바 러브예요. 자, 여러분, 02에 2056번으로 전화가 오면은 요거는 저기 스팸 전화 아니니까 요거 꼭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받지 마세요. 그거 진짜 위험한 전화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건안 받아도 돼. 근데 이거는 좀 받았죠. 02 2056. 자, 저희가 또늘 느끼는 거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은 이렇게 DJ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읍소를 하죠.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근데 지겨울 수 있어. 이 멘트 너무 지겨울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정말 무작위로 전화가 간다고 해요. 혹시나 전화 받은 분들.

네, 설왕설래까지 했어요. 이주성님, 아싸, 오늘 보라네. 이따 광고 멘트 왕 기대함. 네, 알겠습니다. 요, 광고, 이거, 소개하는 것도, 이상하게 또 매니아층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하도 다들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아, 이걸로 좀 어떻게,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려나 했는데, 아니야. 조회수에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전화나 받아줘. 아, 전화 받아. 응.

0: 정세민님, 청취자들도 듣는 거 쉬쉬하는데 광고주님들도 쉬쉬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쉬쉬한, 이게 쉬쉬할 일이냐고. 서미애님 미친다. 한정은님, 아니 분위기가 이번에 진짜 대기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유 난 대기업 바라지도 않아.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참고로 우리 권혁수씨가 대기업에서 샵 8000번을 외쳤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했어. 우리 뿌라지 잘하고 있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제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니온은 니온. 아이돌 A24 라이트의 니온 듣고 올게요.

와우,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자, 화제의 신곡 듣고 왔고요. 와, 근데 진짜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인별그램이랑 뭐그 너튜브에서 진짜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거기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이수만 감다살이에요. 정말 그 연세에 감다살, 감다살았네 이 말을 듣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다르다. 달라. 예, 최고십니다. 유혜리님, 이수만, 유영진, 케이팝의 근본. 그쵸, 근본이죠. 김언경님, 역시 두대 감다살이에요. 세요. 자, 5880번님, 아, 보라로 광고 보려고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영민님, 역시 몸에 바이브가 있으시네요. 네. 지금 못 본다 하는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무흐즈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 때, 아시죠? 좆됐구알.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조회수는 근데 뭐, 그냥 뭐, 그냥.

듣는데 두 대만 듣고 다른 시간대는 별로라 라디오 끝나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일로 와봐. 그리고 여기 회사 전화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022056.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번호 맞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7528번님. 경미님,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와이프가 머리 한다길래 기다릴게 했거든요? 지금 기다린 지가 3시간이 넘어가요. 저도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덕분에 라디오 정주행하네요. 고마워요, 여보. 아니, 무슨 머리를 하시길래 3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 염색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 근데 파마 같은 거할 때도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예, 어떻게 리액션 연습도 좀 하시면서, 예,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3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와이프가 다 이제 예쁘게 하고 왔어. 근데 리액션이 그냥, 어우, 빨리 밥이나 먹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3시간 넘게 기다린 거싹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리액션, 이거 일단 입틀 막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리액션 한 번은 연습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아, 8672번님. 오늘 저희 집 중학생 아이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지금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합격 기운 좀 부탁드려요. 아이보다 제가 더 떨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은 주토피아 OST, Try Everything입니다. 제가 정말 요즘에 좀 많이 들었던 노래긴 한데, 아이 덕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는 원래 팝송 같은 거 들으면 이렇게 귀담아서 안 듣거든요. 근데 이 뜻이 너무 좋더라고. Try everything. 뭐든지 도전해봐. 괜찮아. 실수해도 돼. 막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합격하면 더 좋겠죠? 자, 합격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8672번님. 아이. 중학생 아이. 자, 면접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의 온 기운.

네. 주토피아 OST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5108번님, 언니 저도 힘 좀 주세요. 요즘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요. 힝. 일로와, 일로와. 일단 안아줄게. 어휴, 토닥토닥. 근데 그 회사에서 못 알아본 거야. 우리 5108번님을 못 알아봤어. 아유, 그 회사는 됐어, 됐어. 응, 더 좋은 회사 갈 거니까 호팅이라고 기운 좀 주셔요. 기왕이면 우승까지 쭉. 부산 동명대 파이팅!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다! 팔로 차, 싸커! 팔로 차, 싸커! 김민정님, 아, 늠 늦었고 뜬금없지만 영미님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일하는 내내 고정이지만 언니만 기둘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내가 온 지가 언젠데. 그래도 이렇게 또 글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전화가 안 와요. 아, 그리고 저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전에 02, 2056이 왔었어. 근데 제가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DJ인 저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울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받는 사람이 땡순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노수인님, 궁금한 게 가끔씩 얘기하시는 그 대기업이 어디예요? 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자존심 상하는데.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가 불렀었죠. 나오미 스컷의 스피치리스 듣고 오셨고요. 0898번님, 주차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공주님 노래가 나와서 다 듣고 내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두 대 출첵 완료! 라고.

우리 배철수 선배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배님한테 인사드릴 때 표정이 안 좋으셨나? 그래서 항상 이문세 선배님이 가글을 하시나 보다. 5973번님. 아우, 냄새.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4D 효과가 좀 있어요. 귀로 듣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 그런 방송입니다. 윤성원님. 언니 혹시 현타 왔어요? 아유, 현타가 뭔 말입니까? 저는 현타 같은 거 안 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성대를 갈아 끼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내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틀어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미니 게시판으로 이상권님께서 의혹을 하나 제기해 주셨네요. 두 대와 완하, 요즘 사바사바 교감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음악 맛집에 대한 존경의 표현, 흔히 오마주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고요. 맛집에서 나오는 콩고물 주워 먹을 생각, 조금, 아주 조금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순디는 아직 오질 않았네요. 차라리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가요? 한 번쯤 초대해주면 제가 당장 건너갈게요. 오빠 연락만 주세요.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열시킬 오늘의 음악 지금 딱 보내주세요. 4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해둔 곡은 김민정님이 신청하셨네요. 가을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해봅니다.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피 띄워드립니다.

0209번님, 대박, 음악 너무 좋아서 심멋, 심장이 멎는 쓰러질 뻔. 쇼팽 피아노 독주곡 발라드 4번인 줄 알았어요. 가끔 클래식 곡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도 뭔가 클래식을 좀 즐겨 듣는 식자층이신가 봐요. 우리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우리 두 대에 좀 약간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식자층처럼 글을 적으셨는데 대체 그 곡은 어떤 음악일까요? 실제로 있는 음악인가요? 보내주세요. 쇼팽 피아노 독주곡 발라드 4번 어떤 곡인지 좀 보내주세요. 전미경님, 노래가 가을가을하네요. 가을 햇살 속으로 떠나고픈 오후입니다. 참고로 저는 출근한 지 30분 됐어요. 뭔가 좀 낮과 밤이 좀 뒤바뀌신 분인가 봅니다. 이제 출근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퇴근하는데. 네, 놀린 거예요. 네, 이제 20분 뒤면 저는 육아 출근합니다. 육아 출근. 자, 그럼 밤양갱 오케스트라 버전. 지금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6798번님. 동화 같은 분위기 이어가 보아요. 밤양갱 오케스트라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재밌게 웃기려고 문자 보내신 줄 알았어요. 약간 맨발의 청춘 오케스트라 버전, 어쿠스틱 버전 들려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코믹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0: 뭘 자꾸 많이 달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약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아, 김정아님, 세상이 너무 고품격이다 라고 하셨고요. 김강원님, 제플리의 오케 곡들 삽입 작업 좀 해야겠어요. 좋다 라고 하셨고요. 6681번님, 저 오늘 연차라 등산하고 하산 중인데 가을산 나무숲 사이에서 듣는 두대, 음악 감상 너무 좋네요. 귀가 가을가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산 알록달록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 너무 예쁜데 감히 저는 등산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6681번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음악 맛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문경 씨가 함께합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출판사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수목원이 있습니다. 바로 나남수목원인데요. 울창한 숲속에 책 박물관까지 있어 자연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나남수목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하얀 줄기가 곧게 뻗은 자작나무 숲들겠네요.

10월 15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캐나다의 재즈 싱어 에밀리 클레어 발로우의 세 메르베이유 드셨어요. 세 메르베이유 이거 이 뜻은 It's wonderful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 계절에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특히나 오늘 같은 정통 라디오 더 정통 라디오에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0: 지금 오후 4시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제가 여러분들의 주변을 굉장히 어둡고 차분하게 가라앉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앞에 방송을 하는 2시의 데이트에 맛집의 앞집 코너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목요일이 또 기대되는 목요일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더 정통 라디오. 오늘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앨범 중 동물원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셨습니다. 최성원 씨의 어떤 아련함을 동물원 이 밴드가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윈디시티의 노래입니다. Love Supreme.

뭐 그렇다고 제가 계속 깔기는 좀 그렇고요.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으니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입스의 Dancing with my phon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뭐가 딸기잼을 발라먹는 습관. 그런 저도 군대에서 그런 햄버거에 딸기잼이 그렇게 어울린다는 거는 정말 처음 알았는데 그런 그게 제가 지금 딱 기억을 해보면은 목요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왠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일본 해군이 카레를 먹는 날은 목요일인 정답인데 뜬금없이 일요일은 뭐 일요일은 오 따다 카레 이거잖아. 아닌데 일요일은 내가 짜장라면 요리사인데 참 헷갈립니다. 내가 일본 해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언제 카레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목요일에 한 번쯤 먹어야 그 군인들이 뭔가 카레를 먹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지친 하루를 카레로 달릴 것 같아서 저는

쉬지 않았을까요? 아,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거기 군대에서는 그런 쉬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 군대 식당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정말 쉬지 않아요. 자, 일본 해군이 카레를 먹는 날은 일요일이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일본 해군이 카레를 먹는 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본 해군이 카레를 점심마다 카레를 먹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레가 나오면 아, 또 한 주가 갔구나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오, 이것도 참 괜찮네요. 그 항해 중에는 바다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0: 유진솔 그리고 시화의 금요일에 만날까요? 들으셨고요. 그 뒤로 830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본조비의 Always 아주 반가운 노래 또 들었습니다. 김순중님이 보내셨어요. 역시 가을에는 정통 라디오가 최고. 이 온도, 이 습도, 이 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질수록 이런 정통 라디오의 이 갬성이 아주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더 정통 라디오 기대해 주시고요. 0726 쓰시는 분은 적당히 차가운 가을 공기, 지금 온도와 어울리는 선곡, 그리고 순디 목소리까지 완벽한 하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 보내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저희 완벽한 하루가 이제 6시까지 해서 끝나면은 저희 뒤에는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엄청난 선곡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더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겠습니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특별한 코너로 완벽한 하루를 꾸며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성진환의 가끔 여는 음반가게, 가끔입니다. 내일하고 언제 또 할지 모르지만 가끔 여는 음반가게이기 때문에 내일 특별히 성진환 씨가 예전에 스페셜 DJ 했을 때, 저를 위해서 스페셜 DJ 했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성진환 씨가 가지고 오는 또 좋은 노래들을 듣는 시간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른 청송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의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FM 91.3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를 불교에선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 많은 도만 스님은 시골 오일장에서 활약하며 약장수처럼 사람들을 모은 뒤 분위기를 틈타 연기법을 꺼내듭니다. 아,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니 약을 팔아야죠. 청년들이 불교를 님처럼 소비하는 유행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죠. 유행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좀 있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여서 불교가 유행이 될까봐 스님은 걱정된답니다. 아, 우리의 생각은 또는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일어나는 게 법칙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로 삼아요. 그건 나가 아닌 잠시 드러난 현상일 뿐인데도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릴 때는 연기법을 약처럼 복용하기.

보만 스님이 억울해하는 것. 나 왜 이렇게 생각에 진심이었고 왜 이렇게 진지했지? 랍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진지하면 속은 거니까요. 연기법을 알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스틸리 댄, 보디사토 들었습니다.
1: 예. 에요. 이따 한잔 하러 바에 나가야겠어요. 양초롱 씨가. 아, 이게 억울합니까?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는데 머리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건 억울한 거예요? 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하는 건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억울하면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도드라만돈 IS 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페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에드윈 스타일. 워. 이 리듬이 신나가지고 이거 뭐 전쟁하자는 노래 아닙니다. 예,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입니다. 예. 아, 전쟁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요구가 지금까지 전 세계가 아무런 분쟁이 전쟁이 없는 그런 해가 있었을 거예요, 과연? 아, 어딘가에 소규모 분쟁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면 예, 지금 뭐 이란에서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하고 또 예, 뭐 공항에 뭐 미사일 날리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몇 년을 끌고 있고요. 아 이게 아주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도 예, 북한하고의 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 휴전을 한 지는 오래됐죠. 왜냐하면 제가 휴전하던 해에 태어났거든요. 제 나이만큼 지금 예, 휴전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와 이거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모든 분쟁과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슨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0: 아, 야, 이거 7199번으로 문자 보냈는데 이분이 저 프레셔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1: 예.
0: 첫 직장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상급자로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대뜸 반말을 하시고 계속 반말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어리고 직급도 아래긴 하지만, 오. 아, 오자마자 그냥 반말이에요? 어디, 직장이 지금 뭐 어디, 군대입니까? 군대? 군대에서는 뭐 오면 바로, 예, 존대를 할 순 없죠. 예, 왔는데. 그래도, 야, 요즘에는 어떤 직장도 이렇게 오자마자 막, 대뜸 반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오. 야, 이분 이거 이러다 큰 코 다치는데. 아니, 상급자 이분.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디, 제가 갈 수도 없고, 예. 예. 아무튼, 예, 프레셔가 많으니까 음악은 보내드릴게요. 예. 딱 맞는 음악이 있거든요. 예. 퀸하고 데이비 보이가 함께 부른 언더 프레셔. 예. 137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 야, 신유리 씨군요. 어, 군포에 있는 흥진 초등학교 3학년 김하연의 엄마. 신유리. 자, 퀸, 데이비드 보위, 언더 프레셔.

맞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과 데이비 보우이 언더 프레셔. 예. 이 지혜 씨가 아 요즘엔 군대도 존대합니다 아저씨. 아 그래요? 아 저 군에 다녀온 군에서 존대하면 더 무서운데.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땐 그랬는데. 아 요즘 군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군에서 존대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전쟁 중에 지금 돌격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돌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대가 앞에 서시고 2분대 3분대는 좌우로 흩어져서 돌격합니다. 자 여러분 돌격하세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네 웃기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식훈련할 때 하던 거 다 바꿔야 되럼. 뭐 앞으로 갓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세요. 뒤로 돌아가세요. 예, 웃기잖아요. 예. 예.

0: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은 남부지방이 많이 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경북 봉화는 1.4도, 경남 거창은 1.5도로 시작이 됐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린데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겸손해진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 속에서 금자씨가 한 충고대로 나라도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남들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엘니뇨로 전 세계의 바다에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산호의 안보까지 걱정하게 된다. 슈퍼 엘니뇨 때문에 고통받는 건 인간만이 아니다. 수온이 갈수록 높아지니 온갖 해양 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중 산호초는 해양식물의 아파트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도 생존을 이어가는데 지금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로 공생관계에 능하다. 산호복원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가 지금 산호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몸이 아픈데 다른 병까지 겹치고 거기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받는 처지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이는데 내년 상황이 더 안 좋다. 첫수는 오늘 바닷속 산호만큼 주어진 처지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본다.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럴 땐 고개를 들어 은행나무를 바라봐도 좋겠다. 고개 숙여봤자 괜히 은행알 고약한 냄새만 맡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고개를 높이 들고 황금빛으로 물들고자 애쓰는 은행잎을 바라보도록 하자. 저 은행나무도 고생대 식물이다. 엄청나게 긴 수명으로 지구에서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살아남은 놀라운 생명체다. 나만 잘한다고 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어서 나와 별 상관없는 다른 존재의 안보까지 궁금해한다. 가을 저녁에는 온갖 오지랖 넓은 생각과 감정들이 속을 들락날락거린다.

예. 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6870번. 어제 방송 들어오신 분으로 아실 거예요. 어제 제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친구 은서입니다. 저 오늘 지갑 찾았어요. 어제 갔던 카페에 두고 왔더군요. 아직 제주에 있는 열심히 제 지갑을 찾아준 수민과 재한에게 전해주세요. 영원히 고마워할게요. 예. 앞으로는 목에 걸고 다닐게요. 수민과 재한에게는 본인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갑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요? 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거 예, 목에 걸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와, 6870번. 예. 자, 3482번으로는 얼마 전에 25년간 피우던 담배 끊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기승전 담배 생각뿐. 와, 아저씨, 금연 꿀팁 알려주세요. 없으면 추천곡이라도 부탁드리고요. 저 25년간 피우셨어요? 저는 더 피웠죠. 저 더 오래 피우다가 끊었는데 금연한 지가 지금 제가 2002년에 금연했거든요. 아, 이제 꽤 됐죠. 예. 근데 금연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 금연도 담배 끊은 지 한 3년은 지나야 완벽하게 끊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끊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왕 끊은 거, 예.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럼요. 예. 자, 이번에는 이은하 씨가 청해주신, 루이스 클락, 그리고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예. 노래는 애니 해슬램. 예전에 그 르네상스라는 밴드 있었거든요. 르네상스의 리드 보컬이죠. 애니 해슬램. 자, 이 음악 들으면 뭐, 예, 클래식에다 가사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친숙할 겁니다. 예. 바흐의 곡에, 예, 가사를 붙인 거예요. Still Life. 듣겠습니다.

0: 아메리카 인스펙터 밀스 들었습니다.
1: 미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6441번으로, 예, 와, 장염으로 아프셨구나. 3주간이나 이게 고생하셨다는데? 아이고, 예, 고생하셨네, 진짜. 지금 완쾌된 거죠? 어, 그렇죠. 자, Dusty Springfield, I only wanna be with you.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홈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
3: 스타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5: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5: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1: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그 백일회를 옮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애한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태프들도 다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독감 예방 주사, 코로나 백신 다 맞아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말이야. 자, 김지원 씨가 저녁 육아하면서 늘 듣는 청취자예요. 밤공기도 선선하고 노래도 좋고 아이만 일찍 자면 완벽한 저녁일 것 같은데. 야, 그래요? 아이는 또 금방 자. 암수와. 그 자장가를 또 신청하시지 그랬었어요. 자장가를 들려드려야 되나? 아무튼 자, 0971번으로 청해주신 Bad Company, Ready for Love.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이 노래에서 예. 아, 노래 예. The Rolling Stones, Give Me Shelt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Bad Company의 Ready for Love였고요. 0511번으로 야 사진을 보내셨네. 저 양초롱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집에만 있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일 다 했으니까 사운드바에서 한잔하고 기분 내고 오겠습니다. 잘 됐네요. 예. 머리 괜찮네. 아, 근데 워낙 저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뭐. 예. 그럼요. 자, 4939번으로 청해 주신 아, 이것도 오랜만에 듣겠네요. 예. 프랑스와자 아르디 그리고 이기파 I'll be seeing you.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봄화 송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단풍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서 남부지방의 덕유산과 지리산에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서서히 단풍놀이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았는데 내일 아침에도 남부지방은 한자릿수로 시작되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0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토요일에는 날씨가 좋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온 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세플론, 굿럭, 베이브. 들었습니다. 박재희 씨가 청해주셨네요. 아, 오랜만에 백캠 듣는데 여전히 좋은 음악 나오네요. 예. 그렇죠. 우리는 뭐, 37년째 나쁜 음악을 낸 적은 없습니다. 늘 좋은 음악. 예. 뭐, 좋은 음악에 대한, 좋은 음악을 방송한다는, 좋은 음악을 늘 선곡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라이드 없으면 일 못 하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박재희 씨 고맙습니다. 임진모 씨를 찾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박송희 씨 그 중에. 아니, 진모 쌤 목소리 들으려고 약속을 내일로 미뤘는데, 설마. 자, 스크로브락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492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예. 아, 아까부터, 아, 이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8492번.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 배우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없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는 일이라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왜 배우들 중에도 나이 드셔가지고 40 넘어서 잘 되신 분도 계시고요. 50 넘어 잘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연극만 하시다가 아, 저 얼마 전에 나온 우리 배우 신정근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즘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환갑이에요. 예.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환갑인데요. 아이고. 네.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8492번. 자, 신청곡은

알렉스 워렌 오더넬리. 작년에 시카고에서도 예 같이 방송했었고, 오호. 그 이번에 여름에 서머소닉에 가서 알렉스 워렌 무대를 봤는데, 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주 템포 있는 그 락킹한 곡들도 정말 잘하고 밴드도 연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와 알렉스 워렌 오 역시 백캠 친구. 예. 오더넬리. 이승신 씨가 총해 주셨는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역할이 세상에 보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절망을 보태는 것보다 이왕이면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 우리가 연기하는 이유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5: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7: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냈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위켄드의 Less Than Zero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렵다면 불행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부터 해보자는 얘기했어요.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말기. 기대치를 잘 두지 않는 건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히려 감동을 잘하기도 해요. 기대를 안 해서. 대신에 실망을 잘하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2316님, 방에서 불 끄고 강아지랑 누워서 듣고 있어요. 잘 듣겠습니다, 대장봉님.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강아지가 따뜻하니 살짝 오늘 쌀쌀해졌던데 반려동물들이 곁에 붙어 있어주면은 행복한 계절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별밤 초대석 있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새 노래로 컴백한 가수 김재환 씨와 함께합니다. 재환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9시에 모셔가지고 전달해 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지고요. 그 전에 보황이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팀의 딸에 팀의 대리 음주
3: 후엔 팀의 대리.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이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무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찌하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운전에 대한 두려움은 경험치가 뭐 몇 번만 쌓여도 극복이 그냥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돼서 지금이 제일 두려울 때일 거고요. 그냥 심지어 첫날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도 달라져 있을걸요? 예, 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완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 전에 정 겁나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네 정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 야간 운전이 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살살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김민지님, 오늘은 유난히 저에게 오는 정보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날이었어요. 괜히 아날로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향수를 너무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발전한 IT 산업 때문일까요? 내일은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살아보려고요. 너무 공감 많은 이야기예요, 민지님. 근데 요즘 이렇게 뭐 향수를 느끼는 게 저 정도 나이면은 내가 지나왔던 어린 날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수를 느낀다라는 감정인데 요즘은 MZ세대 분들이 자기가 겪지 않았던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이상한 향수 또는 환상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진짜 뭐 좀 지나치게 발전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가 주는 갈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김현아님, 대장부엉, 2층 버스가 평일에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연차까지 내서 남편이랑 버스 데이트 다녀왔어요. 이왕 타는 거 2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구경하고 왔답니다. 목적지에 내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지만 왕복하는 데만 무려 2시간 45분이 걸렸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 버스 타고 데이트하니 나름 특별하고 즐거웠답니다. 어머,

0: 2층 버스 많이 다니는 거예요? 2층 버스? 어디서 타요? 나 왜 못 봤지?
1: 광역버스도 있어요.
0: 아 진짜요? 나 왜 2층 버스 길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왜 저 따돌리고 2층 버스 나 약간 그 놀이동산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야? 너무 충격적이야. 나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창밖을 안 내다보나 보다. 저 저거 약 특별한 데서만 가끔 본 거거든요. 너무 충격이에요. 세상에. 아, 갑자기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아무튼 제 무지와는 별개로 남편분이랑 2층 버스 데이트 하신 거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현아님. 아이고, 2층 버스 나만 몰랐던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가끔 운전하기 싫고 날씨 좋은 날 음악 들으면서 바깥 구경하기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내려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요. 아, 참, 이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제가 주로 그 시내 이동은 제가 운전해서 다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밖을 더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항상 잠자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7116님, 16개월 된 아기가 잠을 안 자서 안고 창가에서 둥기둥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게 많나 봐요. 우리 아기 빨리 잠들길 바라면서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듣고 올게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2: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최백호 그리고 어반자카파 조현아가 함께한 지나간다였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한동안 자신의 소원은 정년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밝힌 어떤 부엉이에게 이어서 들은 노래고요. 2위는 로이킴의 신곡 크게 울어라입니다. 로이킴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단단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남몰래 훔쳤던 눈물들을 떠올리며 누구보다 진심이었기에 흐르는 눈물은 아름다운 거니까 더 크게 실컷 울라고 말해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응원과 위로에 반응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위에 오른 곡은 혁오의 톰보이였어요. 달에서 가져온 월면톤은

봐요. 익살 맞고 웃기는 거 좋아하는 친구라 종종 있곤 하는데 참 성실한 예술가이자 너무 좋은 보컬리스트이자 훌륭한 작사 작곡가인 것 같아요. 자,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김동준님, 히히히, 편의점 왔는데 별밤이 나오는 중이에요. 미니 어플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사는 28살 청년입니다. 1박 2일 경남 창원으로 여행 갔다가 우연찮게 라디오 주파수 찾게 되어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성남으로 돌아왔는데 어플로 듣고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4420님, 앞으로 종종 사연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짧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여도 좋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0: 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네,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관절을 펴.

0: 워낙 익숙해서 계속 해오던 일이었는데 가사 쓰는 그거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작가님 책, 김이나 작사법, 그걸 제가 직접 사가지고 계속 그 행사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1: 정말 제가 진짜 앞으로도 가사 필요할 땐 언제든지
0: 아 진짜요.
1: 쓰다가 막히는 부분 채우는 역할도 할 테니까.
0: 와 너무 영광입니다.
1: 아니 좀 이렇게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셨네. 보니까 이원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목격을 하셨네요.
0: 아 진짜요.
1: 재환이가 군악대에서 전국 순회 공연 돌 때 읽은 책이 김이나의 작사법이었는데.
0: 네 맞아요.
1: 목격하셨는지 들은 건 모르겠지만
0: 목격 맞으실 거예요. 제가 와. 막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요즘 일이야. 무슨 책 보세요. 저 요즘 이렇게 보고 곡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팬분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이러면서
1: 빨리 했었거든요. 이제 신간을 좀 손에 들려드려도 될까요?
0: 그게 뭐예요?
1: 새로운 책이 또
0: 그럼 제가 사서 읽겠습니다. 제가 사서
1: 아니고요. 네. 아무튼 원주님 네. 감사해요. 골드님 책 보는 거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진작에 부탁하시지 너무 들어오시면서 네. 작업하게 돼서 기뻤다고 해주시길래 언제든지 부탁하셨으면은 저는 네. 뭐 어떤 작업자가 김재환이랑 일하는 거 싫어하겠냐고
0: 감사합니다.
1: 네, 얘기했는데요. 네. 아무튼 제대 후에 솔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셨고 얼마 전에 101이
0: 네.
1: 무려 7년 만에 다시 뭉쳤어요.
0: 와.
1: 다시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0: 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멤버들과도 조금 어색하고 뭔가 너무 오랜만에 그 한 공간에 연습실을 모이니까 되게 공기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또 그때로 돌아가서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재밌게 막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1: 세상 네. 팬들도 얼마나 좀 특별한 기억이었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1: 우는 사람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0: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면서.
1: 네. 그래요. 그러면서 백투베이스라는 리얼리티 네. 있었는데 정한 씨가 아주 예능캐로서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0: 제가 워너원 솔로 활동할 때는 그런 면이 잘 안 나오는데
1: 맞아.
0: 그룹 활동할 때는 이상하게 제가 좀 웃기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케미를 좀 갖고 싶어하고 멤버들과의
1: 아, 책임감 있는 캐릭터구나.
0: 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1: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0: 네 갑자기 또 제작진분들도 많아지니까 네. 그룹이다 보니까
1: 네.
0: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아 네, 네. 그런 성격이시구나.
0: 네.
1: 박민희님 역시나 우셨나봐요. 101 유유 눈물 났잖아요. 무대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컴백과 함께 단독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0: 네.
1: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제목은 여백입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이에요?
0: 말 그대로 이제 여백을 이 공연의 여백을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오셔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1: 그리고 가까운 데서 노래하는 거 볼 시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황금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점점 이제 커집니다, 공연장이라는 곳은.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 얘기 해야죠. 가을을 맞아서 Love From Here라는 싱글로 컴백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로맨틱한 느낌이고 총 3곡. 인데요. 올 4월에 지금 데리러 갈게 발표하고 6개월 만이고요. 약간 이 지금 데리러 갈게도 그렇고 살짝 이 가사 속의 감성이 조금 성숙해진 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깊이가 좀 성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0: 아, 네.
1: 뭔가
0: 좀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좀 위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곡 작업을 할 때. 네, 그래서 뭐 이별곡을 쓰거나 뭐 고백 내용을 담은 곡을 쓰더라도
1: 네.
0: 그 진심이란 거는 변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약간 가사가 선배미, 오빠미 있게 좀 나오는 경향이 생기신 것 같고
0: 네.
1: 타이틀곡은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작사, 작곡 재환 씨가 했는데 저도 가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사실 작가님께서 가사를 거의 다 써주셨다고 해도
1: 아유
0: 저는 제가 참여를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지 않습니다. 네,
0: 제가 적은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정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1: 아유
0: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아니 근데 결정적인 네. 부분은 재환 씨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모 들었을 때 이게 김재환 작사 작곡이라 그래서
0: 네.
1: 깜짝 놀랐어요.

0: 게 너무 성숙해진 느낌인 거예요. 깊이감이.
1: 네.
0: 그래서 이거 가사 붙으면은 진짜 멋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제가 사실 가장 외로울 때 만든 곡이긴 합니다.
0: 네. 그 이거 데모 되게 멋있어요, 솔직히.
1: 아, 진짜요?
0: 나중에 기회 되면 팬분들한테 네. 들려주셔도 될 법한 세타크 싱어송라이터가 첫 느낌 네, 완전 다른데 네, 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저는 들었어요. 그 되게 멋있어요. 문정아님이 요즘 너무 귀한 한글로만 이루어진 가사죠 하셨는데 네. 이 곡 어디에도 영어가 어울리는 구간이 없었어요 제 느낌에.
1: 아 진짜요?
0: 그지 않았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한국적인 좀 멜로디라고 저도 느껴지긴 했었어가지고.
0: 아니 그리고 너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 혼잣말 그과 이 감성이
1: 네, 네.
0: 영어가 굳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그, 이 구간의 멜로디나 리듬을 이 느낌 이 발음밖에는 더 잘 살릴 게 없다 할 때 이제 영어 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1: 아...
0: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기본 바이브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감정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곡은 영어가 붙으면 되게 생뚱맞을 것 같긴 했었어요.
1: 그렇네요.
0: 네. 네.
1: 워낙에
0: 곡을 또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니나님. 재환 씨가 이미 직접 가사와 리듬까지 완성한 자작곡이었는데 다시 한번 김인나 작사가님께 가사를 부탁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 가사가 어떤 거였는지도요. 작가님은 그 가사 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0: 저도 이제 여러 타이틀성 있는 데모들을 받았는데, 멜로디의 힘이 이제 제가 쓴이 곡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제가 가사가 조금 자신이 없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좀 대중분들께 다가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아, 조금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진짜 재원 씨가 자신은 없어 하셨던 덕분에 저희까지 이제.
0: 그래갖고 제가 혹시 작가님, 어떤 작가님 분들과 이렇게 이거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희 팀 분께 여쭤봤는데, 이제, 김나 작가님 혹시 어떠세요? 하셔가지고, 저 너무 팬이라고. 근데 너무 바쁘시지 않으시냐고.
1: 뭐예요?
0: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가능한 거냐고 했는데,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흔쾌히 또 금방 빨리 써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갖고, 와. 근데 빨리 쓰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다. 네,
1: 감사해요.
0: 그랬습니다.
1: 아니, 근데, 뭐지? 이렇게 좀, 그런 곡들이 있어요. 가사가 되게 빨리 나오는 곡들은,
0: 네.
1: 데모가 가진 감성이 확실할 때예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에는,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길면은 2시간? 인데, 그딱 들어서, 아,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해보려면 해보겠는데, 쉽게 가사가 나오지 않을 그런 유형의 곡들인데, 대부분, 요즘 많은 외국 곡들. 예, 네, 그게 좀, 이 감정 선이라기보다는, 패턴이랑 스타일, 그러니까 댄스 곡들 쪽에는, 그게 어떤 선을 이루지 않잖아요, 감정이. 그치, 이게 댄스 곡들이죠. 그래서 그게 좀 오히려 어렵고, 저는. 이런 곡일 때는. 그래서 이런 곡 나오면 연락 주세요.
0: 사실 제가 박효신 선배님도 엄청 팬인데,
1: 네.
0: 박효신 선배님 이번 앨범, 최근 앨범 들었는데, 가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다
1: 아,
0: 쓰셨더라고요,
1: 같이
0: 보니까.
1: 썼죠.
0: 예, 그래서,
1: 네.
0: 너무 좋다.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다. 제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1: 아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효신 씨를 또 이렇게 추앙하는 또 후배님의 마음도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에 엄청 여운이 남는 멜로디로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제일 각인될 그거라서, 뭐 이거를 압축해서 다른 제목으로 하기에는 저는 그 멜로디의 매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땐 이제 노래에서 가장 제일 감정이 고조된 파트는 아니지만, 여운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제목 저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제가 또 호사스럽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긴장되는데요?
1: 얼마나 더 잘해주셨어요,
0: 아니에요.
1: 노래를. 아니, 더
0: 아닙니다.
1: 잘해주신 건 맞아요.
0: 열심히
1: 인정할게요.
0: 해보겠습니다.
1: 그냥 예전에는 성대 피지컬이 좋은 괴물 느낌이었다면, 이제 거기 이제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뱁재가 되어버렸습니다.
0: 네, 뱁재처럼 불러보겠습니다.
1: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5866님, 이미 60대인 우리 아빠도 제니 이번 노래 피크해서 통화 연결음함. 그쵸, 이 노래가 리스너 연령대 폭을 확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넓게 넓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 가사로만 이루어진 노래라고 했더니, 아차차! 0527 캘린더 있잖아요. 그쵸, 거기
0: 맞아요.
1: 달력이라고 하기에는, 그 달력은 종이 달력을 연상시키니까 휴대폰 속 캘린더여야 돼가지고
0: 아주 너무 재밌었던 게,
1: 네
0: 아직도 캘린더에서 뭐 약속이 울려 놀라곤 해가 있는데,
1: 네
0: 아, 캘린더에 박제를 해놓는구나. 그 연인분들이 그
1: 칼일
0: 데이트 약속을.
1: 네
0: 저는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저런
0: 아, 이거를.
1: 스케줄만
0: 아니, 전 스케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근데 그 캘린더에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물어봤어요, 주변에.
1: 네.
0: 그러니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더 슬프게 들릴 것만 같은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걸 라이브로 들을 거예요. 듣는 동안에 노래 감상 후기나 재환 씨한테 하고 싶은 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0: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수분들 음악을 또 최근에 많이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대를 가진 사람이 감정의 절제를 표현할 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명반이 앞으로 또 나올 때입니다. 저 우리 4부로 와서 재환 씨랑 음악 얘기 더 나눌 거거든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팬분들께서 연습하실
1: 예.
0: 시간이 너무 부족하셔가지고.
1: 아, 이게 또 마신 걸로.
0: 네.
1: 그 와중에 어쨌든 흔들림 없는 창법을 유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윈드분들 제환 씨를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0: 트레이닝 정말 됐습니다.
1: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재환 씨는
0: 네.
1: 감정의 그 요동 없이.
0: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에는 진짜 더 약간 미션 같은 응원법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진짜, 예.
1: 스카이님이 웃어도 돼 하셨는데.
0: 네,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1: 예. 회색 코드님 그냥 받아들이자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봤었던 스케줄 기억나세요?
0: 맨 처음이요? 그 슈가맨,
1: 맞아요.
0: 네, 예.
1: 그때는 더더욱이나 재환 씨가 거의 약간 조금 무뚝뚝한 느낌에 가까운
0: 아, 진짜요?
1: 이거 완전 얼어 있었었나 봐.
0: 멤버들이랑 뭐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아니, 얼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0: 아, 네네, 맞아요.
1: 네.
0: 신인이라
1: 맞아요.
0: 정말 딱딱하게 좀 굳어
1: 근데 그렇지
0: 있었습니다.
1: 못한 가창.

0: 절제 좀
1: 여백과 절제
0: 이런 쪽에 있지 않나
1: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윈드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단어는 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들면 네네. 혹시 소통 어플 있나요 팬들과
1: 있습니다.
0: 아,
1: 예.
0: 거기다가 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하고 제출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는 재환 씨 신곡 들으면서 얘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너잖아 라는 곡인데요. 복스가 따로 없습니다. 가사로.
1: 아, 네.
0: 이렇게 끼를 부리며 이렇게 끼가 넘치는 팬송은 전 보다 처음 봐요.
1: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작가님께 그 가사를 이렇게 대놓고 어머. 보여드리다니.
0: 아니 이거 네. 지금 윈드분들을 향한 팬송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진짜 너무 썸타는 느낌이고.
2: 맞아요.
0: 그럼 오늘은 어떤 꿈을 꾸려나 이거 네. 멜로디와 가사의 조합이 네. 기가 막히고.
1: 감사합니다. 제가 공들인 부분인데.
0: 진짜?
1: 네.
0: 역시.
1: 저도 그 부분 딱 그 부분에 녹음할 때 네. 다른 가사였는데 네. 이제 책상에서 바꾼 거거든요.
0: 아 진짜? 네, 여기가 킥이야.
1: 네. 바꾸고 저도 막 너무 좋은데요?
0: 그죠?
1: 이랬어요. 네.
0: 굉장히셨어. 다른 거에 있어서는 약간 고지식한 좀 네. 약간 군대 상병 느낌이 있는데 네. 가사로는 그 억눌린 끼를 부리시는군요.
1: 맞아요. 음악 할 때는 또.
0: 아, 이 어떤 꿈을 꾸려낸 가사와 거기를 불러낸 그 공기를 잔뜩 섞은 그 느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당하라고 만든 구간이니까 네. 알고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9PM님께서 맞아요. 순 얼 폭스임. 순한 얼굴 폭스란 뜻인가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얼굴에 폭스다.
0: 맞아. 이게 진짜 제일 힘든데요, 나오기. 0499님, 너잖아, 주인공 윈드잖아.
1: 맞아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또 완전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와 다른 식으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재환씨가 원래 맞아요. 소리끼리 많나요? 여러 종류가 있나요?
1: 약간 표현,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0: 전보다?
1: 네. 뭔가 소리 쓸 수 있는 이 레인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너잖아는 저 여름밤에 그 설

0: 뭐 이렇게 약간 팝 느낌의 뭐 포니테일이란 곡도 하고.
1: 그래서 완전 딴 얼굴이든 느낌이라. 맞아요. 이렇게 심하게 색깔 변화가 있으면은 네. 이전 디스코그래피가 아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사실 이전 디스코그래피는 잊어주셔도 됩니다.
1: 왜요? 그 소중한 일들을 왜?
0: 소중하긴 한데 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1: 근데 잘 맞는 옷을 찾으신 것 같기는 해요.
0: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1: 진짜로. 네. 투님이 물어보셨거든요. 군대에서 곡만 있었다고 했는데 미공개곡 남아있냐고. 댄스곡도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셔서 댄스곡은 방금 답변하셨고.
0: 네. 미공개곡은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1: 어떤 게 있어요, 주로?
0: 네, 다 기타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만든 곡들이어가지고, 포크 재질의 곡들이 좀 많고, 이제 그 포크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로 좀 곡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합니다.
1: 네.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자주자주 네. 다작 김재환으로.
0: 네. 근데 제가 멜로디는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그 재밌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가사가 아쉬워가지고 작가님께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 1588 이나 이나로.
0: 감사합니다.
1: 언제든지
0: 알겠습니다.
1: 연락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제가 직통 그 라인을 개설해 드릴 테니까.
0: 아이고, 영광입니다.
1: 네, 언제든지 부탁드리겠고요.
0: 네.
1: 자, 다음 곡도 들려 주시죠.

0: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제목 같아죠, 노래가.
1: 네.
0: 김재환에게 한계는 없다.
1: 한계는 없다.
0: 이게 본인의 성대 과시용 곡.
1: 아, 진짜? 뭐 그것도 맞습니다.
0: 끝내준 것 같아요.
1: 네.
0: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약간 과시형 곡인 것 같고. 이제 이 앨범을 보시면 여러분들 세 곡이 다 같은 가수인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기는 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본인은 뭐, 그러니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일이 되어버린
1: 저는
0: 거죠?
1: 그냥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그렇네 다르네 되게
0: 좀 되게 이런 막 실용음악 보컬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 한 앨범에 완전 다른 테크닉과 보컬과 톤을 네. 쓰셨어요. 박선희님이요. 이거 너무 청춘.
1: 네. 윈드가 너무 높다고.
0: 아, 당연. 이거는 아 약간
1: 네.
0: 둘의 관계가 이제 조금 읽히기 시작하는데.
1: 아, 약간 그런가요?
0: 좀 약간 좀 호되게 네. 길들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사실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윈드가 목을 좀 푸셔야 합니다.
0: 아니 갈 거 가죠. 이거 뭐 김재환 씨나 이런 거 부르면서 풀지 일반인들은 네. 가거든요. 이거 부르면.
1: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올라온 걸 하나 봤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0: 개 중에 개시겠지.
1: 네, 저 윈드가 노래를 또 잘 하십니다. 저희 떼창 같은 거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잘 해주시더라고.
0: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정말 하도 공연장에서 내 가수 노래 따라 불러버릇해서 그런지 노래 잘하는 가수들 팬들이 좀 활동 기간이 오래되면은 노래가 네. 늘어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왜냐면 네, 그리고 네. 거침없이 그렇게 지를 기회가 네, 네. 많이 없어요.
1: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 지를 일이 없으니까.
0: 노래방에서도 오히려 그 정도 발성 안 나올걸요? 콘서트장에서만큼.
1: 그렇죠.
0: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명보컬로서 탄 지금 김재환의 사실상 보컬 실용음악학원 등록하신 거예요.
1: 네. 제 콘서트 오시면은 이제 득음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423님께서 김재환이 윈드를 보컬 트레이닝 시켜야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예 본격적으로
1: 네.
0: 진짜 이런 자유자재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니까 더 컨텐츠를 아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노래는
1: 네.
0: 부를 때 소리를 이 코로 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까지 다 강의를 해서
1: 아...
0: 그것까지 다 시켜보자.
1: 알겠습니다.
0: 이거는 목을 다 열고 질러야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 네. 막
1: 아예 그냥 곡까지. 칠판에 적어가지고
0: 아예
1: 소리의
0: 그냥.
1: 길을 이렇게
0: 그쵸.
1: 그려가지고
0: 그리고 자, 이 소리 하면서 네, 네. 얘도 이렇게 내주고
1: 그렇게 아, 해야겠습니다.
0: 그렇죠. 아주 네. 아카데믹한 팬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재환 씨 새 싱글 러브 프롬 히어 수록곡들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눴는데요. 1204님께서 재환 씨 보기에 너무 뿌듯한 문자인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 예전에 재환님 행사장 옆 카페에서 일했었는데요. 당시 찾아오신 팬분들이

0: 하나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셔서 재환 씨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오늘 별밤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 멋진 팬분들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어요.
1: 어떠세요?
0: 근데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1: 아, 이미 익히. 아, 근데 네. 크게 감동 안 하시는 게, 네. 알지, 알지. 은재들 아. 원래 어딜 가나 그랬지 해서 좀 더 네. 엄청난 에피소드 있지 않으면 재환 씨를 네. 감동시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구나.
0: 아,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팬 마케팅

0: 만들어주셔서 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유.
0: 또 많이 배웠거든요 이번에.
1: 아이고.
0: 네.
1: 나름 바라야지 좋은 곡은 재환 씨가 만들었고 정말 글을. 예.
0: 네. 그래서 조만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이렇게. 좋고요.
0: 네.
1: 진짜로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0: 네.
1: 가사 뭐 짧은 파트만이라도 필요할 때도
0: 아, 네.
1: 괜찮아요. 저 이렇게 네. 가사를 좋아해 주신 분들에게는
0: 네.
1: 저 원래 되게 좀 뭐지? 요새는 조금 아는 사람들 위주로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0: 아 진짜요?
1: 우리 함께 자주 일했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재환 씨 보내드리면서 올 봄에 나온 노래죠. 김재환의 지금 데리러 갈게 듣겠습니다. 진짜 금세 또 와주세요.
0: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9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귀호강한 날이었죠. 오늘 끝곡으로 톰 그레넌의 Little Bit of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명혜승, 이혜진,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셔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역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도요, 그 안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빛이 보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절망을 보태는 것보다 이왕이면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 우리가 연기하는 이유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1: 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말씀은 늘 크크라고 불린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라고 거짓말도 치시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막 늘크크라고 불리고 이런 거 좀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거 참으면은 참고 그런 말 못하고 그러면 병납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크크라 불려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 아시겠죠?

0: 잘 지냈죠?
1: 네.
0: 네. 자, 영크과 떤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목요일 밤 12시부터 아니죠.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Close Your Eyes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노래가 잘생겼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이분들의 음악을 표현하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미남 음악으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주는 그룹이죠. 클로즈 유어 아이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입니다.
1: 좋습니다. 개인 인사는 오늘 추금이 오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수식어로 해가지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머러스한 남자 전민욱입니다.
1: 아, 유머러스한 남자 좋습니다. 다음.
4: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 아이즈의 낮은 목소리 마징자입니다.
1: 아, 근데 시행이가 확실히 잘생겨졌어요.
4: 그게 아니라 저는 잘생긴 선우 선배님 보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오늘을 위해서.
1: 네,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5: 네, 같이 국밥 먹고 싶은 남자 장여준입니다.
1: 오, 국밥맨. 제일 좋아하는 국밥이 뭐예요?
5: 저는 모든 국밥 먹습니다.
1: 모든 게 다 들어.
5: 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국밥을 먹습니다.
1: 남자네.
5: 국밥 좋아하십니까, 선배님?
1: 좋아하지.
5: 그럼 다음에 같이 국밥 한번.
1: 국밥?
5: 네.
1: 아, 난 국밥 진짜 좋아해요.
5: 어, 진짜요? 그럼 다음에 같이 한번.
1: 오케이, 오케이. 저 형이 사줄게요.
5: 어, 진짜요? 송덕입니다.
1: 네, 나중에 소고기는 너가 사고.

0: 또 저희 처음에 아돌라 나왔을 때 또 시향 형한테 멤버들 너무 수고했다고 엄청 긴 장문의 문자를 한번 보냈었어요. 아, 또 미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1: 야, 최고다.
2: 야,
1: 뭐.
2: 아, 역시 선배님.
1: 미안해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이제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이게 사실 저는 투자거든요. 싹이 있는 친구들, 잘 될 것 같은 친구들에게 미리 개설을 해줘가지고.

0: 달라요. 이 음역대를 높은 거를 막 소화하는 보컬 역할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랩은 그냥 입 뽀뽀르르르르르르 한 다음에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컬은 계속 물 마시고 막 계속 목 계속 풀고 막 이런 게 참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러는데 고생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또 야야야 어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맛깔나는 부분인데 발음을 좀 어떻게 잡으셨죠? 취해지거든요. 네, 이 발음이나 이런 걸 이거 누가 했죠?
2: 민우경이 메인으로 잘 녹음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게 녹음을 할 때 사실 유치한 거 걱정이 많아서 너무 처음에는 아 너무 한국어 야다. 야 이렇게 되니까 얘랑 야 사이로 하라고 하셔서 얘야로 갔는데 너무 얘야다. 그걸 반복하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해보자 하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0: 어, 그러면은 발음이 살짝 야도 아니고 예야도 아니고 살짝 어떤 식인 거죠?
1: 아, 야인데 영어 야.
0: 영어 야.
1: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어땠어요, 이거 녹음할 때?
1: 아, 녹음할 때 사실 이게 이 파트 데모가 여성분이셨어요. 어. 이 속삭이는 파트가. 그래서 전혀 감을 못 잡고 갔는데 속삭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크게 속삭였습니다.
0: 아, 그쵸. 또 속삭이라서 진짜 막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앞으로 뱉어야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잘 노하우를 또 발휘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푸리님께서 자유로운 느낌인데 안무는 칼각이라 뭔가 서로 다른 조합이 자연스러워서 계속 보게 되네요. 오! 이렇게 또 평론가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운 이런 또 감상평을 남겨주셨고, 자, 이어서 춤 이야기 계속 해볼 건데, 이 장르를 퍼포먼스로 좀 풀어내기에 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직접 안무를 짜신 분이 계시다고요?
2: 여기 있습니다.
0: 그래요? 어디 네. 부분 쪽을 좀 짜셨는지.
2: 저는 이번에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안을 만들고 영상을 회사한테 보내는데, 그 조금씩 들어갔고, 흐름에서는 야야야 그 메인 구간 들어갔습니다.
0: 여기
2: 네.
0: 어,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네. 또 야, 멤버에 여러 멤버 있으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3: 아, 그럼요. 네.
0: 어떤 점을 좀 제일 신경 많이 쓰셨죠?
2: 아, 일단 노래 분위기에 제일 잘 맞을 수 있게, 이 신나는 노래 맞을 수 있게. 근데 너무 신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네, 늘리면서 하는 그런 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0: 그게 잘 담긴 것 같은데, 멤버들은 전체 안무 시연

0: 참여를 많이 하면 이제 좀 이쪽으로 가고 막 이랬는데, 네. 사랑하고 싶은 파트 뭐.
1: 사랑, 이 프리코러스 부분에, 물든 하늘 반겨오듯, 춤추는 물결, 우리의 맞이에, 이게 이 가사가 있는데, 이제, 네. 이제 해가 질 때, 이제 한강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데, 하늘은 분홍빛에 그 분홍빛이 이제 한강물에 번지는 그걸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좋은 가사는 그 가사를 듣고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미지가 떠오른 것 같아서는 굉장히 잘 상상하시고 가사를 잘 쓰신 것 같은데 보사노바 챌린지도 만드셨어요?
2: 뭐예요?
3: 아 맞아요.
0: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어떻게 하시지?
3: 그러니까 저랑 선미 어제 라이브에서 바로 만들었어요.
2: 어제
3: 5분 만에.
0: 한번 보여주실래요?
2: 기억나?
3: 기억나죠?
2: 아, 예.
3: 후렴부 구간을 한번 해주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0: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3: 네, 약간 틱톡에서
0: 오케이.
3: 바로 할 수 있는 정도.
0: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3: 네.
1: 세븐 에 맘대로는 대로 보사노바 노바 흘러가도 시비로 오바 오바 흘러거리던 노래 나나나 뭐가 필요해 지금 이 순간 우린
0: 이거요. 야, 굉장히 또 쉬운
3: 네 그런, 쉬운 거죠.

0: 좀 바꿔볼 건데요. 클리어의 즉흥 연기.
1: 아, 연기.
0: 여러분이 또 이제 요즘 연기를 조금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분위기를 한번 올려볼 건데, 바로 쿨리오에겐 어떤 대사든 핏해입니다. 자, 여러분, 재즈 장르에 오래된 명곡이 많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 드라마에도 레전드로 불리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이 이번에 연기에도 도전을 하셨고, 또 1위 공약도 즉흥 연기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명대사 연기 한번 가볼게요.
3: 좋습니다.
0: 보니까 오늘 되게 뻔뻔하게 많은 것들 하시는 거 보면서 연기 좀 잘하겠다 싶었거든요. 자, 사전에 어떤 대사 하실지 좀 정해왔는데, 좀 어떻게 정하셨어요?
3: 아, 선착순으로.
1: 네, 선착순으로.
0: 선착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실지 쿨리어의 바이브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민혁 씨부터 한번.
3: 네.
4: 와우.
0: 자, 드라마 제목을 좀 설명해 주시고.
3: 네, 저는 가을 동화.
5: 와,
3: 준비했습니다.
5: 가을 동화를.
3: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0: 많아요.
1: 근데
2: 아 근데 이
0: 선우 선배님 업고 티어 해야 할 거.
3: 선우 선배님 구하러 오겠습니다.
1: 여러분 클로저 여러분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하셨는데 아 보는데 뭔가 드라마가 다시 할 건데요. 대본을 보고 대본을 한 조금 외우고 화면을 보고 좀 하고 그리고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것 말입니다 할 때는 화면을 계속 알아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1: 그래 허락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것 말입니다 하고 키스 모션을 한번
2: 그러니까 해상 장면 들어가야 돼.
4: 해상 장면
2: 대사 중간에 해상 장면 들어가야
4: 키스한 것 말입니다 하고
1: 네, 이렇게 쓰기. 여러 시 키스한 거 말입니다.
4: 아, 알겠습니다.
1: 입술을 훑는 장면까지 제가 지문에 좀 수거를 할게요.
4: 알겠습니다.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 주세요.
5: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1: 야!
4: 잘한다.
1: 아, 근데 이게 톤이 안정 딱 돼 있네요. 이게 톤이 뜨지 않고.
4: 예.
1: 어, 좋습니다.
4: 목소리.
1: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뻔뻔합니다. 좋습니다. 자. 태양의 후예 근데 보시긴 하셨나요?
4: 아, 그럼요, 그럼요. 봤습니다. 초등학교 어? 5학년 때.
0: 오, 맞아. 딱 5학년 때.
4: 네, 12살 때. 네.
1: 예. 자, 아, 좋습니다. 다음은 성민 씨 한번 가볼 건데요. 성민 씨는 어떤 드라마죠?
0: 아, 근데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 나오다가 제 목소리 나오면
6: 좋아요.
1: 아, 목소리 제일 어, 부드럽고 제일 좋은데 뭔 소리야?
6: 아, 목소리. 아, 올려라. 그 대사.
0: 감사합니다, 선배님. 어?
1: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0: 네, 이 드라마는요, 쌈마이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1: 아, 쌈마이 최고죠.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아 이거 근데 목소리를 깔면 안 되는 톤이어서
1: 네네네
0: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BG 주세요.
0: 송민이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 그러니까 송민이는 힘들어. 송민이 힘들어.
4: 예.
1: 떠누가 더 힘들어.
0: 성민이는 이따만큼 힘들어.
1: 아야, 떠누는 이만큼 힘들어. 나보고 애교하니까 힘들어.
4: 솔로만 알티 타는 남자.
1: 네. 어, 굉장히 잘생긴 밴드부 오빠 역할로 나오면 좀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또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6: 이 대사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1: 그래도.
6: 상속자들 드라마에서
1: 애가 나왔는데
6: 그러니까요.
1: 여론을 뒤집을 만한 연기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역할이죠? 상속자들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1: 이건 진짜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4: 설레겠다 이거
1: 삐지 주세요.
6: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데?
0: 송민이 힘들어. 송민이 힘들어.
1: 송민이 힘들어.
0: 송민이 힘들어. 어떡하지?
1: 힘들어.
6: 내가 제일 힘들어.
1: 아니 근데 왜 이 대사를 뽑으신 거죠?
6: 제일 재밌어 보였어요 그냥.
1: 아 근데 뭔가 나는 좀 승호 씨가 이 대사를 하는데 뭔가 설득이 돼요.
4: 아
1: 네. 뭔가 막 오글거리지 않아.
4: 네,
1: 진짜 사탄의 학교에서 루시퍼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설득력을 가진
6: 네. 감사합니다.
1: 대배우.
6: 대배우요.
1: 승헌 씨였고요. 자, 한번 다음 태신 씨 한번.
7: 네. 저는요. 파리의 연인이에요.
2: 파리의 연인.
7: 파리의 연인.
1: 아, 자, 좋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할인 것 같은데.
7: 진짜요?
1: 네.
7: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1: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7: 네.
1: 할 수 있어요.
7: 네, 할 수 있어요.
1: 삐지 한번 주세요! 포커 페이스.
8: 아저씨! 우리 애기 놀란 거 안 보여요? 당신에게 옷이야. 한 벌 사주면 되는 거고.
9: 그렇지.
8: 우리 애기 안 놀랬니? 애기야, 가자.

0: 너무 귀엽다.
1: 어. 잘하네.
2: 근데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3: 아저씨 때부터 이미.
1: 네, 어.
0: 아저씨.
2: 너무 멋있는데요?
3: 잘했죠?
2: 네. 네. 처음 아저씨 부를 때 그 카리스마가.
1: 네.
2: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3: 아저씨!
0: 아저씨!
3: 아저씨!
2: 아저씨! 아, 귀엽네요. 네. 아, 좋아요. 켄시시마의 바이브로 또 해석을 해주셨고, 자,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 경배씨.
1: 아,
2: 예. 경배씨 성함이 이제 또 배우 같아요. 신속하고
3: 서시죠. 저는요, 꽃보다 남자. 하게 되었습니다.
2: 꽃남?
3: 예, 맞습니다.
0: 자,
2: 삐지
0: 주세요.
4: 다들 주목. 신하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하겠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클잔디는 이 서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2: 아,
0: 서준표.
2: 되게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5: 아. 예고편
2: 이거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안 하면은 탈락할 것 같아요. 또 해주셨는데, 아 근데 굉장히 이 페이스가 연기하기 좋은 페이스.
0: 맞아요.
2: 뭔가 딱 느낌이
0: 맞아요. 맞아요.
2: 어,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일곱 분 모두의 본인 스타일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또 잘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대사 도전하고 싶은 분 계세요?
5: 어 근데 저는 선우 선배님이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 보고 싶어요.
5: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또 형수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셔가지고.
6: 흥민이 힘들어, 흥민이 이거 보고 싶어요?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5: 어, 태양의 후예 해주시면 안 돼요?
2: 오, 좋다, 좋다.
5: 우와. 입술 아. 이거 하시면서.
3: 아, 똑같이.
0: 입술 깨물면서.
2: 해주세요.
5: 저도 더미로써 보겠습니다.
0: 오, 잘생겼다. 비주얼 뭐야?
2: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서.
0: 와.
2: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오. 뭐라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0: 오. 아. 역시 다르다.
5: 진짜 잘한다.
0: 역시 다르시네요 선배님. 와, 와 진짜 와, 진짜
2: 다릅니다.
0: 마이 갓. 와 너무 설레.
2: 자 이거는 여러분도 9년차 10년차가 되시면 아예 뻔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이미 더 잘해주셨고 좋습니다. 그래도 아 오늘 여러분 아 우리 클로저분들 더위분들 그리고 우리 쿨리어분들 좀 재밌는 하루 되셨나요?
7: 아, 네.
8: 재밌었어요.
2: 네. 자 밖에 계신 돌아이분들도 재밌었으면 박수! 좋아요. 아,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무대를 하는, 가수들이라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5: 아, 감사합니다.
2: 네, 여러분들은 정말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좀 짙어지는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그룹일 것 같아요. 뭔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진짜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요즘. 네. 너무 많잖아요.
5: 맞아요.
2: 거기에 있어서 막 뭐가 뭐 잘 됐다고 해서 저걸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자기만의 자기가 맞다고 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해서 그 고유의 어떤 색깔이 생기는 그룹이 전 진짜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그룹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음악을 할 때 뭐 작사를 할 때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본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진 게 너무 이렇게 안에서 빛나는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와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승우 씨 오늘 어떠셨는지.
9: 아, 오랜만에 이렇게 성우 선배님이랑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저희 앨범도 이렇게 클로저들이랑 더위 분들께 다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 네.
9: 감사합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저 분들에게도 우리 경배 씨께서 사랑을 담은 한마디.
3: 아, 우리 클로저.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우리 클로저. 언제나 고맙고

0: 사랑합니다. 이야. 행복하세요.
1: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진짜 확실히 연기돌 닮네요. 네, 근데 이 방금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셨어요? 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막방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팬콘 화이팅 하시고 끝곡으로는 Close Your Eyes의 Drop Dead 한번 더 들으면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클리어하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볼게요. 자, 던디도
4: 클리어하도
5: 돌랑이도
4: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6: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Bad.

0: 비믹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믹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욱 식자 비믹스 제트죠. 광고 시민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줘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2,100원이요.
1: 2,1500원. 요것만 해서 그냥 2,100원 어치거든요. 야, 반값 딱 맞춰놓고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이거 어디서 왔어? 너 아까 모자에서 뺐지?

아빠가 이제 임창정 씨고요. 그런데 이 아빠가 뭐 이렇다 할 직업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무전여행을 하다가 이제 기차역에서 신문지 덮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도 목이 말라서 자다가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고 와보니 아빠가 갑자기 그 어느 MT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기타로 보이는데 그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빠가 자꾸 눈치를 줘요. 또 뭐하니? 빨리 움직여 하는 눈빛을 자꾸 줍니다. 옆에 있는 모자를 가리키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돈을 빨리 걷어라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들고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가는데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냥 계속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중단해버리는 아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아저씨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저씨 앞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듯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잔돈 없냐?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10,000원을 모자에 넣는 순간 신나게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아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좀 받아내서 이제 그 돈으로 라면을 사는 장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하고 달걀만 사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 파를 들고 와요. 예. 아 이게 지금 파까지 썰어 넣을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돈 아껴야 된다 하는데 계속 그 파를 들이밀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아이. 너 아까 모자에서 돈 뺐지? 라고 따지는 아빠. 그렇게 둘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게 되고 왜 영화 제목이 파송송 계란탁인지를 우리 모두 알게 되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4551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준명입니다. 요즘 땡땡 중학교 시험 준비로 밤을 새고 있어서 응원의 노래 낭만고양이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놀라는 포인트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런데 중학교 시험 준비로 밤을 새고 있답니다. 이게 중학교 입시 시험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중학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거 시험 봐서 가는 중학교인가 봐요. 그런 중학교가 있나 봐요. 저야 뭐 대충 가라는 데를 갔던 사람이라 보통 뺑뺑이라고 그러죠. 예. 시험 봐서 중학교를 지금도 간다고 하는 게 좀 일단 저는 놀랐고 아 그런 중학교가 있네요. 6학년 때부터 지금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밤을 새고 있다니.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왜 밤을 셉니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키가 커요. 주무세요. 밤새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란 포인트. 신청곡이 낭만고양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0: 되는 건 안 됩니다. 일찍 일찍 주무세요. 6학년 성준명 청취자님.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에 이어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상해요. 감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감기인가? 이렇게 열이 안 나는 감기도 있나요? 코 맹맹하고 목은 아픈데 아직 열은 안 나요. 오늘도 음악을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의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분들이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머니볼을 떠올리실 거예요.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의 딸이 아빠에게 이 노래를 이제 불러주죠. 그게 또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딸의 노래가 흐르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게 가사가 뭐 삶은 미로고 사랑은 수수께끼고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이 쇼를 즐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머니볼에만 쓰인 건 아닙니다.

성장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은 미로고 사랑은 수수께끼라는 거를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있는 14살 소녀의 이야기.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에 일렌카의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음반 가게에서 한번 해야 됩니다. 노래도 좋은 게 많은 영화라서.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6학년 송준명 학생께 뭔가 제 나름의 또 하나의 응원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랭카의 더 쇼를 골라봤습니다. 14살 소녀의 이야기에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라는 미친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17살의 이야기에는 지랄발광 17세라는 제목으로 지랄발광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14살과 17살은 그런 나이인 거죠. 14살은 미친 나이, 17살은 지랄발광의 나이. 이것도 원래 원제는 Edge of Seventeen인데 한국에서 제목을 아주 과감하게 바꿨죠. 그 영화도 음악 좋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의 원제가 Angus Thongs and Perfect Snogging이라고 그랬잖아요. Angus. 그렇다면 이 팀이죠.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원래 제목에 있는 단어 앵거스에서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을 떠올렸고 그렇다면 빅 젯 플레인이 쓰인 지랄발광 17세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빅 젯 플레인, 커다란 제트 비행기가 있으면 승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라이트 어딜 또 떠올려봤습니다. 뭐 제가 이런 식입니다. 그냥 혼자 약간 끝말잇기 하듯이 이렇게 노래 이어붙이는 게 저의 소소한 삶의 낙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혜찬 씨께서 전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7주년이었죠. 제가 DJ 맡은 지 7주년 될 즈음에 시를 하나 써서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저도 한번 써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책과 영음으로 떠나는 여행, 이게 제목입니다. 일단 구혜찬 씨가 쓰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펼친다. 책이라는 차를 타고 작가가 운전을 한다. 조수석에는 멋진 번역가가 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여행한다. 차를 타고 여러 나라와 시대를 자유로이 오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설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경험해본다. 현실에서 벗어나 잠깐 여행하는 즐거운 일탈이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시작하는 영음. 눈으로 하는 여행은 끝나고 이젠 귀로 여행할 시간이다.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재밌는 영화 이야기와 음악들로 신나는 여행을 떠난다. 듣다 보니 벌써 취침이라는 종착지에 도착. 이제는 차에서 내려 꿈나라로 가고 다시 내일을 맞이한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런 글을 써주신 그 마음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시라고 하셔서 예, 어떤 시어나 시의 형식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산문인데요. 그죠? 시라기보다는 산문. 네. 물론 시에도 산문시도 있어서 시의 형식이고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휴대폰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펼친다. 이거를 조금 뭔가 시적으로 써보려면, 저 같으면, 동사 하나를 일단 붙잡아 보겠어요. 자, 책을 펼친다. 그럼 뭔가 펼친다와 대꾸가 될 만한, 그러면 뭔가 덮는다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휴대폰을 덮고 책을 펼친다. 이러면 뭔가 좀 더 시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어를 쓸 때 오는 또 생경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책과 맞춰서 글자 수를 만약에 하나로 줄이면 폰을 끄고 책을 켠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뭔가 조금 시스러워지지 않나라는 죄송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너무 좋은 글인데 시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조금 더 시에 좀 가까워질 방법은 없을까? 제가 괜히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거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아 이거 왜 안 쓰세요? 제가 매번 쓰는 로고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이거를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이거는 뭔가 시가 터진다니까요. 네.

전 이 버전이 참 좋아요. 로얄 피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는 희사의 시조의 음악들. 그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와 비밀의 동굴을 이어서 연주를 한 버전이었습니다. 구혜찬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보신 영화에 신청곡을 해주신 분 김동철 씨. 무명소녀라는 꽤 괜찮은 중국 영화를 봤는데요. 부산에서 영화에 장국영 행님의 모니카가 나오더라고요. 외롭게 입양과 재입양을 반복하며

살던 주인공 소녀가 소리 지르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나온 게 장국영의 모니카. 아무튼 영화는 꽤 좋은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저우진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으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서 상영이 되었대요. 중국 시골 마을의 총명한 소녀 주안이 갑작스럽게 아빠를 여인 뒤 엄마와 단둘이 남겨지고 엄마의 재혼 소문 속에서 도시의 어떤 집에 맡겨지며 벌어지는 이야기.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화가 괜찮았답니다. 김동철 씨가 보기에.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온대요. 반갑네요. 장국영의 모니카.

이부경의 모니카에 이어진 곡은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 삽입곡입니다. 그 영화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배경이라서 그 시절 노래 많이 쓰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오랜만에 Dancing You도에서 Dancing You도, 더 원더스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것들 싹 다 비롯한 짐 엑셀 너 지원

사랑 새기지는 얘기 Your lipstick 내리는 빛처럼 자연스레 쌓아 보인 I love essay 너는 내 모든 상처까지 널 안고 있으면 잡혀내고 싶은 지난 날 페이지 닫아 사라져 첫 빛이 오지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J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경연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신안 산산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요.
1: 발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잖아요. 아, 네, 마음은 앞서가고 싶은데 발이 맞지 않으면 한 발짝 나아가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하고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버거울 때도 있죠. 그렇다고 매번 상대한테 맞춰주는 것도 내 속도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빵그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도 맞추기 잘해나가고 계신가요? 10월 1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알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착폴리스와 함께하죠. 배아량 리포터와 제가 이 코너 진행권을 놓고 아주 치열한 선곡 대결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0509번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착폴리스 코너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이 경쟁적으로 엉뚱해지시는 거 듣고 있으면 어느새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즐거우니까 여러분도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드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8: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bad.
8: Bad boy.
1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와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
5: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 4564번님, 동네에서 반찬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오전 9시쯤 출근하는데 반찬 조리를 담당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아내와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가족분들끼리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어머니 손맛이 얼마나 좋으시면 직접 또 반찬을 다 만드시네요. 오늘은 안 계시니까 두 분께서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8310번님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족 운동회를 하는 날이라 연산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김밥 사러 출발해 보려고요. 사갈 것이냐 싸갈 것이냐 고민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싸보기로 했습니다 하셨던데요. 아, 약간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김밥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가족 운동에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 0025번님은요. 오늘도 출근길입니다. 때때로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만 현장에서 고생할 후배들과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참고로 저는 26년차 간호사입니다. 아, 그쵸. 어딜 가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출근길이 매번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 보며 또 한 번 환호성 지르고 싶어요. 빅나치의 노스탈지아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오, 위도라는 섬이 있군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섬들이 주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얼마 전에 저도 노을 보고 와 진짜 예쁘네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죠. 네, 신청곡 함께 하시죠.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데 날씨까지 기분을 맞춰줍니다. 북한산은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낮에는 온화해서 단풍 구경 가시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10도, 충주 6도, 전주 1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가 26도까지만 오르면 어제보다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0: 드려도 이 텀블러에 담아 드실 것 같다.
1: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라고 또 저희가 좀 선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영지는 들고 다니세요?
1: 저는 사무실용은 있죠. 사무실용은 있는데.
0: 막 2리터 이런 거.
1: 네, 있어요. 근데 밖에 다닐 때는 저는 짐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이어서 최소한의 짐만 들고 다니거든요. 네. 텀블러는 좀 무거워요, 정말. 미안하지만.
0: 텀블러 세척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번거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1: 아, 그래서 네. 좀 하루 이틀 쓰고 해요.
0: 아, 그래요? 건강 괜찮아요?
1: 아, 건강 아직 괜찮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약간 튼튼하게 자라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런 거 개의치 않아 했거든요.
0: 아, 저도 사실 이 텀블러 세척이 안쪽까지 솔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쵸. 한데 그 솔을 항상 이 잡는 행동까지가 잘 가지 않아서 물을 맞아요. 그냥 수압을 최대한 세게 틀어서 씻기겠지. 겠지 하는 느낌으로?
1: 저도 그래서 제 사무실용 텀블러에는 뭐 라떼, 우유, 두유 이런 건 전혀 일절 넣지 않고 아메리카노, 물 그 두 종류만 담아요.
0: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좀 귀찮은지 아니까 박지훈님 사연에 계속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거에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씻을 수 있게 결국에 본인이 씻겠다는 선택을 하신 건데 그쵸? 저는 그냥 여자친구분께 이제는 조금 말해볼 법 하지 않나. 나 솔직히 진짜 네 텀블러까지 씻는 거 어느 날은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나 좀

0: 있습니다. 하셨네요. 6830번님, 저희가 또 사연 맞춤형으로 선물을 보내드리잖아요.
1: 그렇죠.
0: 아드님이 이 책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풀을 드릴 순 없으니까. 꿀 어떠세요? 꿀.
1: 꿀 괜찮은데요?
0: 네, 그럼 꿀 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이거 하나 먹는 동안 이거 같이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가보세요.
1: 아, 근데 이거 제가 또 너무 불리한 사연이에요.
0: 왜요?
1: 딱 이 나이 때 엄마 시잖아요, 이제.
0: 저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향해 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걸음마를 갓된 아줌마. 제 걸음마를 갓된 아기를 키우는 아줌마인데 저도 이런 사연 약해요.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1: 아, 그래요?
0: 지금은 그냥 주입식 독서로 그냥 혼자 동화 구현 펼치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1: 아, 그렇군요.
0: 거절이란 없거든요, 아직은. 혹시 이 공간 가보셨어요? 청계천에?
1: 가봤죠.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청계천이. 거기 쭉 이제 앉아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0: 어떻게 책을 또 좋아하세요? 이런 공간에서 읽는 걸 좀 즐기시나요?
1: 근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읽는 건 진짜 집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0: 그럼 어디 약간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세요? 아무도 없는.
1: 아예 집에서 읽어야죠.
0: 아예 집에서. 집에서 이불 속?
1: 네, 이불 속. 침대.
0: 침대에서. 집중해서 읽는 스타일이신데.
1: 네, 그럼요.
0: 아,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1: 아, 근데 이거는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일단 재밌는 책을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재밌는 책을 줘야죠. 재밌는 책 뭐가

0: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1: 어머, 어머. 나이가 좀 있으신데 목소리는 네, 학생인 줄 아셨어요, 저.
0: 아, 감사합니다.
1: 세상에, 세상에. 아, 시험을 어디로 보러 가시는 거예요?
0: 충북 음성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1: 음성?
0: 네.
1: 어머.
0: 네.
1: 어떤 실기시험 보시는 거예요?
0: 저희 아이가 만화 웹툰 전공이라, 네, 그거 시험 보러 가요.
1: 아, 그런 것도 시험이 있구나.
0: 실기시험 보더라고요.
1: 예. 어허. 네. 아이의 그 어떤 그림 실력들 주변 곁에서 계속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아니 저한테는 부끄럽다고 잘 안 보여줘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1: 진짜?
0: 잘 그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세상에.
0: 예.
1: 옆에 있어요 지금?
0: 자고 있어요. 차 안에서. 예.
1: 제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들한테 못 보일 거면 사람들한테 못 보여. 용기를 내라.
0: 저도 늘 그렇게 말해요.
1: 맞아 맞아. 근데 뭐 쑥스러울 수는 있죠 아직.
0: 네.
1: 그래도 오늘 잘 준비한 만큼 잘 할 겁니다. 아유.
0: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우리 정현 씨가 예 시험 또 이 반반한 퀴즈를 또 대신 먼저 시작을 풀 건데
0: 네.
1: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0: 아 전화 연결되고 나서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1: 떨린 게 느껴졌어. 빠라바라바라반 먼저 하셨잖아요.
0: 네. 그거 아 그래 저희 남편까지 떨린다 그래서 지금 저 운전도 못하고
1: 어머.
0: 결혼식장에서 지금 막 떨고 있었어요.
1: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빨리 우리 네. 풀고 네. 시원하게 네. 마음 좀 털어내보죠.
0: 네.
1: 자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쇳불도
1: 한김에 뺀다.
0: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 도시는
1: 춘천.
0: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이 대사가 나온 안재욱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푸스.
0: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으짤줄. 어?
1: 안재욱의 친구?
0: 어. 여권을 영어로 하면
1: 패스포트.
0: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긴 강은
1: 한강.
0: 아니에요.
1: 아니요?
0: 빨리 대봐.
1: 패스.
0: 국민정음이 창제된 해 1400.
1: 아 패스.
0: 안재욱 주연의 드라마 제목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쫙 길게 했던 거.
1: 결혼 내 가슴에.
0: 어 그렇지.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 강 세운한. 오. 국민정음이 창제된 해 1400. 아 너무 아깝다. 우와. 1443년이었어요. 아무 아무 끝났잖아. 대보지. 그 문제 빼고 다 맞히셔서 아무 문제 맞히셨습니다. 성공하셨어요.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에게 치킨을 콜라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정현님 너무 잘 푸시는데요.
1: 아 진짜 너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작가님한테 저 50대니까 쉬운 거 되시는 거 가지고.
0: 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 네.
0: 네 청취자 따라서 문제 선택하시.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호박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매년 10월 31일은 이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유령이나 마녀로 분장을 하고요. 호박의 눈과 입 모양을 새겨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는 이 축제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헬로윈 축제, 2번 이천 쌀 축제, 3번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마녀로 분장해가지고 이제 쌀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어린이 영양제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그리고 있죠. 멜로망스의 축제이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3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단본주택 개관 중 1528111. 포스코 ENC.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전화 받고 인증샷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 있습니다. 1681번님이 어제 오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즐겨 듣는 방송 묻길래 굿모닝 FM 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류 때려 갔다가 뜻밖의 기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네요. 하시면서 이게 02205로 시작하는 번호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353번님이 테디 어제 저녁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처음 받아서 어리둥절하면서 긴 통화를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굿모닝 FM 태입니다 를 매일 일주일 내내 듣고 있다고 정확히 얘기했답니다. 저 잘했쫑 하셨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이분에게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크고 있습니다. 계속 크고 있어요. 사실 고마워요. 저는 유령사점의 유령사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보통 꾸중을 들어도 다음에 잘하자 하고 금방 털면 좋은데 잘 안 되죠. 특히 제일 피해야 할 건 난 못났어, 정말 형편없나 봐 하며 자기 비하를 가속시키는 건데요. 이럴 때 떠올려야 할 비유가 이른바 구겨진 돈이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강사가 말해줬죠. 100달러 지폐가 잠시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구겨졌다 칩시다. 그럼 그게 100달러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혼내고 깔봤다고 내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혼난 건 고치면 되니 그 이상 비약은 금물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즉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1: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역시 스마트 오션.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에 더 찰나.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4: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752번요? 부산동에서 숭실대까지 가는 버스인데요. 난 한 10년 전에 이북에서 와가지고요. 팔북민으로 삼국을 거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래도 정착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서 힘든 점이라는 게 벌써 문화가 다르니까 일단 사람들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그저 대충 이러고저러고

0: 여러분 모두 모두 have a good day 해주세요.
1: 버스기사로 일하고 계시는 나용철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각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또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으셨는데 10년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응원드리고 칭찬도 드립니다. 원래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으로 자라도 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갈등 천재예요. 우리 형철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좋은 친구 대드리겠습니다. 용철님을 비롯한 버스기사님들 굿모닝 FM 같이 파이팅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사랑해주십시오. 저희도 사랑과 파이팅 드립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성실한 우리말 선생님 MBC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1: 슬기 아나운서는 어릴 때 볼 많이 꼬집혔죠?
2: 저요?
1: 네.
2: 왜요?
1: 뭐 꼬집고 싶은 볼이긴 해요.
2: 제가 좀 볼살이 많긴 해요.
1: 그래서 어른들이 엄청 꼬집었을 것 같아.
2: 아, 맞아요.
1: 그죠?
2: 네.
1: 아, 그래서 인상이에요. 그래서 인상이에요. 이우석님? 슬기 아나운서 덕분에 휘준 아나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단 조금도.
2: 우와, 진짜요?
1: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3900번님이. 아까 덤덤키 풀다가 찾아봤는데, 할로윈이 아니고 헬로윈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 잘 모를 수 있는데, 오, 저희보다 낫네요. 자, 잘 따라가겠습니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주세요.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휘준 아나운서가 쓰고 간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했는데.
2: 자자 조용 조용 이제 국어시험 얼마 안 남았지?
3: 예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2: 선생님 뭐 소리야.
3: 그랬을 것 같아요.
2: 자 김호경 손바닥
3: 예. 아 예. 아파요 쌤.
2: 말 잘 들으면 얘기해줄게. 쌤이 또 인기 폭발이거든.
3: 아, 예.
2: 조용히 하고 수업 들어가자.
3: 예.
2: 이 시에 나오는 잔나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3: 그럼 저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 부른 그 잔나비잖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2: 땡! 자, 자, 손바닥 대.
3: 아, 틀렸다고 또 손바닥. 자. 쌤, 그러면 고양이한테 나비야 라고 하니까 정답, 고양이!
2: 땡! 원숭이.
3: 아, 원숭이구나. 아, 예.
2: 자, 다시 손바닥.
3: 아, 왜 자꾸 때리는 쌤, 쌤. 아, 아파.
2: 손바닥 괜찮으세요?
3: 예, 너무 많이 때리는데요? 이 정도면 원한 아닙니까? 예.
2: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잔나비입니다. 이 원숭이를 의미하는 잔나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1: 그러게요. 잔나비 띠도 있잖아요. 그죠?
2: 네.
1: 왜 잔나비라고 부를까요?
2: 네. 1446년에 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요. 원숭이를 납 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1: 납?
2: 네. 여기에 재빠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젠이 합쳐져서 젠나비 됐고 발음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면서 잔나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른 원숭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고양이를 부를 때도 나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나비의 뜻 중 하나로 고양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 네.
2: 먼저 귀를 쫑긋 세운 고양이의 얼굴이 나비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나풀거리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전해지는 일종의 설이고요.
1: 네.
2: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의 옛말 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납이 원숭이뿐만 아니라 재빠른 동물을 두루 가리키던 말이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전미사 이가 붙어 나비가 됐고 이것이 바로 나비로 변했다는 거죠.
1: 아하.
2: 다만 이

0: 역시 여러 서열 가운데 하나일 뿐 고양이를 왜 나비라고 부르게 됐는지 정확한 유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예, 나비야 나비야 진짜 왜 나비라고 불렀을까? 해피야 해피야.

0: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임경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4부는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볼까요? 미라클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현대자동차, 한국 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제.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8시 15분 18초 1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일요일 저녁 공연 때는 비가 잔나비처럼 재빠르게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제발요.
2: 네, 일요일에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 특히 강서구는 저녁 때부터 그쳐서 밤에는 대부분 그쳐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서 대구가 10도, 전주 11도, 안동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가 26도로 오늘은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고요. 일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이었습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임경화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좀 멀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3: 아, 너무 멋있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처음에도 깜짝 놀라셨고.
3: 처음에 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커먼 안경을 실내에서 쓰고 계셔가지고. 예. 아, 역시 연예인은 다르구나 했는데, 아, 멋이 너무 멋있으세요.
1: 그 안경이 멋이 아닙니다.
3: 아, 깜짝 놀랐어요.
1: 예, 좀 놀랄만 했어요. 그때는
3: 네네, 진짜. 첫 만남이었는데.
1: 예, 너무 죄송했는데.
3: 아닙니다.
1: 그래도 네. 좀 멀쩡한 모습이라 다행입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1: 예,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 오늘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3: 네, 오늘 키워드는요. 패닉장, 슈퍼 엘니뇨, 그리고 관계성 범죄입니다.
1: 네. 아, 철렁하는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3: 했었잖아요. 예. 그럼 어제는 와르르르르르르 떨어졌습니다.
1: 아, 진짜.
3: 주식도 와르르, 제 심장도 와르르르.
1: 저도요, 저도요.
3: 어제 코스피 지수 전장보다 7.57% 내린 5,554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팔자 주문이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개장 7분 만에 발동됐고요.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때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모든 매매 거래 를 일시 정지 20분 동안 멈추는 장치입니다.
1: 네, 이게 미국발 악재가 컸다고요?
3: 맞습니다. 미국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거든요. 시장은 한 3.6쯤 오르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커졌고요. 가뜩이나 AI 시장 전망을 두고 우려가 큰데 빚을 내서 AI에 투자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뭐 여전한 상황이죠.
3: 맞습니다. 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AI 투자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성장했거든요. 45%. 그런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 예. 우리 장만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3: 아시아 주요국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 4.9%, 대만 가권 지수는 3.41% 내렸거든요. 이 대만도 우리처럼 반도체 업종 비중이 크잖아요.
1: 그쵸, 그쵸.
3: TSMC의 대만. 그런데도 우리의 낙폭 7.57%의 절반도 안 떨어진 거죠.
1: 아, 예전에는 아시아 떨어질 때 우리나라만 선방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3: 네.
1: 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만 떨어진 걸까요?
3: 어제 삼성전자가 9% 넘게, SK하이닉스가 11%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제 장마감 기준 46.9%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휘청하는 거죠.
1: 예.
3: 또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의 강한 대만에 비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의존도가 더 높죠. 이것도 뭐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7월 급락장 후유증으로 우리 모두가 좀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도 역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맞아요. 아, 오늘 기다려 주시면 버틸 텐데

0: 여기까지 아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날씨 소식이네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슈퍼 엘니뇨입니다.
0: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이제 엘니뇨인데 슈퍼 엘니뇨는 뭘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도

0: 2도가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지금 거기에 축적돼 있다고 봐야 돼요.
1: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집니다. 저 환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2도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지금?
0: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어? 이미 지난 8월에 평년보다 2.5도 높아서 슈퍼 엘니뇨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겨울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무려 3.7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15년 겨울 기록인 2.6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1: 예.
0: 지금 인도네시아 숲이 몇 달째 불타고 있거든요. 독성 연무가 인근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1: 예.
0: 이것도 엘니뇨가 건기랑 겹치면서 뭐 손댈 수도 없이 불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태평양 반대편은 뜨거워진 바다를 연료 삼아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1: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0: 일단 11월에 비가 잦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이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밀려드는 건데요. 저희 MBC 기상분석관 분석을 보니까 관측일에 11월에 비가 가장 많았던 세 해를 모두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1: 아, 요즘 날씨는 진짜 좋은데 이제 비가 많이 온다니까 또 걱정입니다.
0: 맞아요. 또 비도 빈데 12월도 사실 걱정이 큽니다. 엘니뇨가 강할수록 이 더웠다 추웠다 날씨가 너를 뛰거든요. 12월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습한 남풍과 부딪혀서 폭설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해요.
1: 예.
0: 엘니뇨가 강했던 1997년 겨울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3배 많았고요. 역시 엘니뇨 거셌던 2016년 제주도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현상이거든요.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두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관계성 범죄입니다.
1: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붙잡혔네요.
0: 네,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14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유, 이미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었네요.
0: 네, 맞아요. 피해자는 이제 지난 4월에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가해자를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스토킹 잠정 조치 1, 2, 3호 모두 받은 상태였거든요.
1: 네.
0: 1호는 서면 경고고요.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접근 금지. 3호는 전화와 문자 등 연락금 받습니다. 뭐 한 달 전, 몇 달 전에 일어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불과 나흘 전에 제주도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겪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졌고요. 그 하루 전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사회복무 요원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1: 아, 너무 무서운데 이런 걸 이제 관계성 범죄라고 하네요.
0: 네. 이 부부나 연인 등 각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관계성 범죄라고 하는데요. 뭐 집착 범죄라고도 하고요. 지난 3년간 가정폭력,

0: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신청해보겠습니다.
1: 신청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이 뉴스 만드는 빡빡한 엄마랑 달리 음악을 사랑하고 또 즐길 줄 아는 저희 집의 큐. 네. 네, 최애곡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지금 듣고 있을까요?
0: 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어쩔 수 없이 듣다가 학교 갔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예. 그래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들으면서 임경화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 파지가 있다고요.
1: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 파지.
0: 과수화상병엔 아그리 파지.
1: 경농이 만듭니다.
2: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금요일 아침 차들이 더 많은 건 아닌데 오늘 사고 고장차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고 잠실 일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도 청담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요. 천호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좀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는 한남동 일대 짧게 지체입니다.

0: 근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뭔지 근데 또 되게 정겹게 막 사투리 쓰시면서 막 날씨가 좋지요 막 이러시더니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경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 오, 야, 알고 하신 게 아닌데.
0: 네. 오. 타이밍 너무 절묘하게. 그래서 요즘은 뭐 투자를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 하던데 정말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
1: 어머어머.
0: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단시간이니까 깊게 갈 수는 없었으나 정말 많이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와. 그래서 제가 내리기 직전에 아 사실 저 지금 강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금도 경제 강연하는 거 가러 하도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아이고 내가 임자를 잘 만났니
1: 아, 진짜 전문가한테 1대1 컨설턴트를 지금 야 이거 뭐 택시비 안 내도 될 뻔했네
0: 어? 아저씨 듣고 계세요? 네 다음에 가면 공짜로 태워주세요
1: 기사님 예, 듣고 계시다면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아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또 살갑게 하시는 분이라 사실 그 덕이 다 돌아올 겁니다
0: 어머 너무 좋네요
1: 예 저희는 일단 주머니 이제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
0: 채워야죠.
1: 덕분에 채워야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미라클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의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손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1: 믿고 갑니다.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보험의 모든 것 1탄 아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0: 오, 질문도 굉장히 많았죠.
1: 예.
0: 지난주에 보험의 기초 뼈대를 잡았다면 오늘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편입니다. 내 나이에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지 한 달에 얼마를 내는 게 적당한지 시원하게 정리해볼게요. 보험의 모든 것 2탄 준비했습니다.
1: 늘 보험료가 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내 보험료 너무 비싼 거. 늘 생각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관심 집중 될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손예희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 때에는 이 보험이 필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0: 그래서 병원비. 방어용으로 실손 의료보험 우리가 일명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1: 음흠.
0: 요거 하나만 일단 탄탄하게 챙기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30대로 이제 접어들면 좀 우리 인생에서 이벤트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1: 음흠.
0: 뭐 결혼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부양할 가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뭐 주변에 좀 아픈 분도 생기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뭐 남은 가족의 생계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요 뭐 사실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지금 막 병원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료 이력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되게 자주 아픈가 보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위험도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우리가 달마다 내는 돈을 아주 비싸게 부른다거나 혹은 아, 저희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안 되겠어요. 라면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굵직한 보험 세팅은 무조건 저는 40대까지는 세팅을 하셔라. 아니면 적어도 한 50대 초반까지는 세팅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걸까요?
1: 네, 일단은 여러분 돈을 아끼겠다고 무작정 또 다 해지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0: 아, 저 네. 한 5년 전에 해지했던 것 같아요.
1: 아...
0: 아, 탄식이 아... 막 터져나오네.
1: 이게 사실 우리가 문자를 받을 것도 없어요. 네. 이제 테디만 이렇게 다 쭉 뜯어봐도 우리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0: 저처럼만 살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1: 근데 이게 무작정 해지하면 사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 그 보험 사실 되게 좋은 거였다. 나 다시 가입해야겠다. 이럴 때 가입을 못할 수도 있어.
0: 못해요. 저 지금 못해요.
1: 그러니까요. 나이도 좀 더 먹게 되고 상황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순서를 일단 좀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1순위로 줄여야 될 거. 그러니까 해지를 고려할 만한 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험의 본질적인 우리 목적을 좀 생각을 하면 사실 방어잖아요.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암, 뇌혈관 등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우리가 대비하는 건 좋은데 한 질병에 대해서 중복으로 너무 많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 과도하게 보장이 되는 건강보험 특약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이 A, B, C, D가 있는데 같은 질병에 대해서 A, B, C, D가

0: 거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도수 치료도 많이 받고 병원 갈 일도 많아. 그런 분들은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옛날 실비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예. 보험료를 많이 받는 거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나는 1년에 진짜 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다. 정말 건강 체질이다. 그런 분들은 옛날 때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건 지금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최신의 5세대로 갈아타셔가지고 매달 줄줄 세고 있는 비싼 보험료 확 줄이시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병원에 자주 가냐 안 가냐 이걸 뭐 딱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보험이 있어요?
0: 이거 진짜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1: 뭐야.
0: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입돼 있고 우리 테디도 가입돼 있고 피디님도 가입돼 있고 작가님도 가입돼 있고 다 가입돼 있어요.
1: 뭐지? 나 모르게 가입된 거 무서운데.
0: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개별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내가 주민등록을 두고 내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공 비용으로 가입을 이제 우리에게 무료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주는 보험인 겁니다.
1: 예.
0: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시민이다. 서울시에서 가입을 해두고 뭐 강남구의 뭐 구민이다. 강남구의 돈으로 이제 구에 가입을 해준 거죠.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친다거나 뭐 혹은 크고 작은 화재나 폭발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심지어 작게는요 스쿨존 사고까지 다 보장을 해주고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 최대는 수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 보험이나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사고를 나는 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은 당연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 우리 가족들이 또 보내주신 문자들도 소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문희님이 보험을 살펴보니까 사망 보장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장금액 줄이고 일부는 환급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1: 이런 경우가 있구나.
0: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잘하신 게 중간에 사실 이걸 놓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도 아 언젠간 혜택 받겠지.
1: 그치.
0: 아 이거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 해지하면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쳐내지를 못하시는데 우리 김문희님은 그래도 딱 과감하게 아 그래도 내가 이게 너무 크니까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 저는 진짜 너무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표창훈님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의 보험보다 보장 좋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라면서 새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1: 예.
0: 사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지금 저도 이것만으로 정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권유받을 때도 거의 요 정도예요. 뭐 최대 얼마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 언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 되게 표면적인 것만 설명해 주는데
1: 네.
0: 어머 너무 좋아 보이잖아. 네, 저 당장 갈아탈게요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1: 예.
0: 근데 사실 세밀하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A보험이고 새로 갈아타려고 지금 권장받은 게 B보험이면 뭐 예를 들어 보험료는 당장 이제 적다고 이 상담원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서 와 그럼 나 고정비 줄어들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장기간도 훨씬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꼭 보험사 아니더라도 가입을 권유하는 쪽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만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정보만으로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요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권유 받으셨을 때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남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2: 오늘은 비례보상 알아볼게요.
0: 아, 비례보상 진짜 많이 들죠. 뭘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지 몰라요.
2: 진짜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암 진단금 같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A사, B사에 뭐 각각 3천만 원씩 들어놨다. 그러면은 암에 걸렸을 때 양쪽에서 3천, 3천, 6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0: 예.
2: 근데 병원비를 요거를 보상받는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낸 병원비에 대해서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실비보험을 두 군데 들어놨다고 해서 100, 100.

0: 1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9: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0: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8: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0: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8: AI의 마침표 뒤에